What about here? It's clean. Where? Inside. What about here? Dirty. Dirty. It's outside. Yeah. But I brought here very special one. Because this is special, I put in this bag and show this. What about this? Clean. What about here? Clean. Inside and outside. It's all clean. Right? Oh, clean. What kind of vessel, what kind of cups do you want to use it? This one. It's clean. Yes, you're right. 여러분, 오늘 아이들도 이거 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안가박이 다 더럽고 하나는 안은 깨끗한데 바깥이 더럽고 하나는 안에 더럽고 바깥이 깨끗하고 하나는 양쪽이 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안과 박이 모두 깨끗해야 된다. God wants to have such a wonderful, clean vessel inside and outside. Why?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생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양쪽이 다 깨끗한 그릇인데 이유는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은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He hates the dirty vessel.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What to you?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싫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더러운 외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언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교만한 눈, 거짓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증거 혹은 형제 이간. 여기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일곱 가지를 살펴보면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가 겉과 또 속이 다르거나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haughty eyes. 거짓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거짓 증거 혹은 거짓 증인, 형제, 이간. 이게 다 양쪽이 더럽거나 한쪽이 더러운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바깥은 번질번질한데 속은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혀, 악한 계교, 거짓 증언, 형제 이간,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교만해서 눈으로 교만한 것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He hated it.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어요? 물론 이것을 뒤집으면 또

0: 않겠죠. 우리는 겸손한 모습, 열매를 맺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We are all not enough to worship God.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The treasure the Bible talking about is the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보배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부족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과 박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안과 박이 깨끗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If a man cleans himself from the latter, he will be an instrument for noble purposes, made holy, useful to the master, and prepared to do any good work.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이죠. Anything but the pleasures.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게 쓰임받음에 감사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씻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은 아주 가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The most valuable.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 쓰임을 받습니다. The most important. 또 어떤 사람은 가장 훌륭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The best. 또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valuable하게, 때로는 important하게, 때로는 아주 best로, 그리고 아주 big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귀한 것입니다. 그가 작게 사용해도 하나님에게는 큰 것이고, 아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게 쓰십니다. 다 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귀한 것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가치 있고 중요하고 최고이고 그리고 훌륭하고 그리고 큰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박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벌써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안과 박이.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안과 박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He is the maker. He is the creator. He is himself clean. He is himself holy. 이 바이블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But just he who called you,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is holy, so be holy in all you do.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거룩하라. 그리고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안과 박이 다 깨끗해서 거룩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담는 그릇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담겨진 것들, 그리고 쓰임에 합당하게 모습을 갖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He is the God we worship is the Spirit, unseen. Nobody can see him.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The way the people see our Lord and our God is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we must be clean and be holy.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홀리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과 박이 깨끗한 존재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원치 않는 것, 그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과 박을 다 보시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서, 아니다, 너 한 조금 이따 봐라,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겠다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안과 박이 같아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넘겨주세요. 425장 찬송인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그리고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펀드레이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작 나갈 날짜가 됐는데 택도 없이 그 금액에 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물질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최한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침례교 총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말씀의 종교, 말씀의 교단, 그래서 말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1900년도, 1800년도 말 1900년도, 그리고 길게는 1940년대까지 그 역사 기록들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교단에 가서 쭉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특별 집회가 있는 사진을 쫙 보여주는데 거기에 설명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몇몇 멤버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굴습니다.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살려달라 그리고 헌신한다 그리고 막 그냥 달라졌습니다. 이 침례교회 교단 본부의 침례교회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뜨거움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갔죠. 그런 때였습니다. 이 부인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물질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 시간이 우리 한국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쨔주여 하면서 소리내서 막 버블리 막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속이 상해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들려오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이런 시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무슨 일이 되든 No matter what.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들은 또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만지는 그 토기장의 마음에 합당하게 만지는 이야기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프리카에 가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이 찬송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the final point,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 모르는 것처럼 이곳에 나와서 왕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예배에 참석하고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인물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누어 주는 전도 카드 한 장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쯤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한 장의 전도 카드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줄을 메고 자살하려는 순간 집을 방문한 전도자의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고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죽자라고 결심하였지만 결국 그 전도지 한 장을 읽다가 자살을 포기한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 살리기 위해 전도지 한장 나누어주는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저희 BBN에서 직접 제작한 ITL 전도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한 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란을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어느 원로 목사님이 비아냥 그리듯이 저희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그 한마디를 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두 종류밖에 없어. 한 종류는 대형교회 목사, 또 다른 한 종류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한국교회 목사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작은 자 작은 이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통 그 사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을 내 인생의 책이다 혹은 인생도서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방금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 인생의 구절, 제 인생 구절이다 그렇게 제가 부르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 그래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는 복을 줄 것이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서 나온 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저의 인생 구절이라고 부를 만큼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은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침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말세 아닙니까?

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깨어 있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행위,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깨어 있는 차원에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많은데,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가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량한 작은 일 하나, 이거를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런 어떤 그 영적인 행위만 강조해서 철학에도 나와야 된다, 뭐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된다, 기도는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건 강조했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정성으로 그를 베풀고 섬기는 일이 이 말세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좀 덜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미를 두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본문의 배경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조하셨던 거, 그 힘없고 천시받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런 힘없고 천시받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논리에 역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세상의 원리는 팍스 로마나예요.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게 그 팍스 로마나인데요. 이런 가치관이 팽배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세상 논리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작은 자로 살아라. 낮은 길로 가라. 낮은 자가 되라. 좁은 길을 가라. 이게 참 그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게, 그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던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세상의 나고자, 또 쓸모없는 자, 또 존재감이 없어서 무시해도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루저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에 낙오되고 쓸모없고 존재감이 없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당혹스러운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와 흐름을 역행하는 가치관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인데, 참 가슴 아프게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팍스 로마나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누가 크냐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 자체가 지금 제자들이 팍스 로마나 그 정신에 오염돼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참 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제 베푸시는데, 어린애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좀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어떤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두 아들 중에 내 하나들은 주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앉혀달라고 청탁하고 또 그것갖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스며들지 않고 팍스 로마나로 알려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제자들에게 자꾸 스며드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그 작은 자다. 내가 바로 주님이 그 작은 자를 섬기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탄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내 인생 구절로 삼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제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이 딱 예수님 당시의 그 제자들

0: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온 세상이 다 뭐 교육이고 뭐 다 팍스로마나 아닙니까? 팍스로마나? 근데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공부하라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도 좋은 그 대기업에 하고 그래야 또 장가도 잘 가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하란 말이야, 공부를. 온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다 팍스로마나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그 신조어, 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갑질이라는 이런 용어는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뭐 심심하면은 나오는 게 지금 갑질 아닙니까? 갑질. 그 갑질이 뭐예요? 팍스로마나,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그냥 부리는 사람들을 그냥 막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이게 갑질 아닙니까? 심심하면 나오는 게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고, 심심하면 나오는 게 그 갑질하는 그 사람이 그게 알고 보니까 권사래, 권사. 그 신문에 막 나는 그 갑질하는 그 사람이 장로래.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예수님 당시에 그 팍스 로마나 그대로 지금 그 답습함이 흘러가고 있고, 오늘 그 제자들이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낮은 곳으로 가라, 작은 자가 되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의 영향을 안 받고, 그 팍스 로마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오늘 교회 꼴이 딱 그 꼴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장로를 뽑아줬더니, 평생을 종처럼 섬기겠다고 답사도 다 하고 그러더니, 한 2, 3년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듯이 슬슬, 이게 무슨 뭐 그냥 장로가 교회에 그 뭐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데가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라고 내가 꼭 토를 붙여야 되는 저를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가대. 처음 그 소프라노로 들어가가지고 참 겸손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다 그 의자 정리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한 5년, 6년, 7년, 8년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높은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의자 정리 지금 성가대 한 지 한 10년 이상 되는 분이 계속 의자 정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주일 학교든 성가대든 뭐 우리 뭐 부교육자들을 봐도 그래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성도님을 섬기고 애쓰고, 저도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인데요. 한 7시 뭐 좀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육자가 대부분이에요. 안 그런 교육자도 있지만. 아, 그렇다고 다 7시까지 오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로 사회 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으면서도 그 초심을 지키고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낮은 곳에서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교육자들이 있다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런 분을 존경합니다.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허드렛 일 안 하고, 시간이 갈수록 말로 그냥 지시나고 하는 이 세상의 팍스 로마나 그 역량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거슬러 가는 거죠. 거슬러. 처음 오는 신입 회원들이 막 굉장히 대접을 받고, 점점 막 연차가 높을수록 말은 줄이고, 몸으로 봉사하는 게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뭐 제가 뭐 목사가 뭐 이런 권면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일 심한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비아냥거리듯이 저희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그 한마디를 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두 종류밖에 없어. 한 종류는 대형교회 목사, 또 다른 한 종류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한국교회 목사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질책이요, 여러분 제가 그 질책의 그 범주에서 내가 자유롭습니까? 분당 우리에게 처음 개척할 때 맨 모이지도 않을 때 그때의 저하고 지금의 저를 생각해 보면은요, 뭐 유난히 내가 변질하려고 애쓴 적은 없지만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을이면 이제 새 생명 축제하고 뭐 태신자 적어내고 100번 해보세요, 그거.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세상과 달라져 있는 공동체라는 걸 확인시켜주지 않고는 전도 안 됩니다. 교회 가니까 뭐 더 하두만, 뭐 더 하두만. 이런 맥락에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경고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인생 구절로 삼고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인생 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두 가지 깊은 진리 또 의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첫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 섬김이란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강력한 의무 사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이걸 막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는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이거 잘못 들으면은요. 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자 섬기는 기준으로 양으로 염소로 가르겠다고 그렇게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대충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막 이게 너무너무 강력한 의무사항이라는 걸 각인시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되듯이 이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강력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다가 보니까요. 새삼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데요. 첫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소리도 큰 교회 만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의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이 부러운 거예요. 오늘 여기 참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세상 가치관과 충돌이 돼서 어떨 때는 바보 소리도 듣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 두 번째로 내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작은 일, 그것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35절, 3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이게 우리가 못할 만큼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거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지금 목말라 갈증을 일으킬 때 물 한 잔 주는 거 아, 나 그거 어려웠으면 못합니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 자꾸 입만 사는 것 같아. 입만 그래서 허풍쟁이가 되는 것 같아. 막 입은 막 점점 거창해져요. 막 조국 통일 민족 구원 뭐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고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가 자기를 왜 불러요? 막 숨겨 막 그냥 막 나는 숨겨할 거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 유난히 좀 뻥이 좀 센데요. 그렇게 그냥 민족 구원 조국 통일 막 북한 생각하면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옆에 지금 다락방 성도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격려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걸 안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막 그냥 막 우리는 너무 이 말에 거품이 많아요. 막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고 그러나 시어머니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다 거품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막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그거 구호를 외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거 물 한 잔 떠주는 거 오늘 여러분 누가 지금 그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이혼의 위기를 겪고 그래서 예민한 성격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그런 어느 그 순원이 한 분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점심때 가면서 아이고 김 집사 요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뭐 밥이나 해 먹겠냐고 그래서 내가 샌드위치 사왔다고 이거 먹으라고 하는 이 작은 거 하나를 예수님은 엄청나게 크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런 정신은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엘리야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 그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악한 아합 왕을 상대로 지금 자기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도전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제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야는 그런 큰 역할을 부여받았던 분이에요. 그랬던 거지만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라고 어느 참 불쌍한 과부 집에서 좀 머물 그 다락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머무는 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어간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요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 죽고 내가 보니까 이 여자가 맛이 갔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손님한테 막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여자가 다 있습니까? 그 어떻게 왜 그 자기 아들 죽은 걸 왜 엄한 그 손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느냐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오, 이 여자 이거 완전히 미쳤네 그러고 짐 싸가지고 아마 옆집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의 말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이 큰 그거를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열왕기상 17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다음 21절은 더 감동이에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가요 아이고 뭐 안 됐긴 안 됐는데 난 지금 민족을 구해야 되니까 난 그 못된 아왕을 지금 상대해야 되니까 이런 자잘한 일에는 나 신경 쓸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고 짐 사가지고 딴 데 가도요 그 엘리야 욕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 민족의 운명이 달린 사명을 가지고 그 악한 독재자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과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엄청난 일에 비하면은 그 과부의 눈물은 사소하게 짝이 없는 일이지만 외면하지 않고 세상에 얼마나 정성을 드립니까? 그 죽은 아이 위에 그냥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진데 세 번이나 몸을 펴 그 아이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 그리고 그 작은 일 바로 이거랑 같은 맥락의 정신 아닙니까? 예전에 그 허준이라고 동의보감을 완성한 그 의사 일대기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제 기억으로 이게 1990몇 년도에 나온 드라마예요. 그래서 벌써 뭐 거의 뭐 십몇 년이 지난 드라마지만요. 저는 그 드라마에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그 드라마에 한 대목은 내가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내 각인이 됐어요, 제게. 이분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의사 면허시험 그거 보려고 이제 한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침을 지고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세상에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침도 놔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그냥 막 발목을 붙잡고 그냥 우리 살려달라고 막 온 동네 아픈 사람들은 다 오니까요 가는 데마다 이분이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또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막 점점 모여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침을 놓는 그 장면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냥 딱 뿌리치지를 못해가지고 동네 동네 환자들 고치다가 의사 시험 보는 날짜를 놓쳐가지고 시험도 못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짓이죠. 아, 의사 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다 그게 설명이 되지만 왜 제가 그 많은 그 50부작인가 하는 그 드라마에서 유독 그 장면이 기억이 돼요. 이게 팍스 로마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인 것 같아서 주님은 그 작은 자를 향한 그 작은 애씀, 나라를 구할 만큼 그게 큰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말세해야 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의 급품을 다 걷어내고 이게 강력한 주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조국 통일, 뭐 민족 구원, 막 북한 그거는 통일되고 하시고 오늘 당장 우리가 손을 뻗어 한번 손잡아 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그 눈물 닦아줄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지 그리스에서 여러분 그 suspended coffee라는 용어를 제가 봤는데요. suspended coffee는 그리스에서 나온 출발한 거래요. 몇 년 전에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경제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하니까 막 실직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suspended coffee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커피점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이제 뭐 5,000원 하는 아메리카노를 내가 이제 마시러 들어가면 만 원을 내는 거예요. 만 원을 내고 한 잔은 내가 마시고 이 한 잔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없는 그분을 위해서 그 한 분 계산을 더해 놓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게는요 이제 커피 100잔이 팔리면 100잔에 이제 스스펜디드 커피.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그 메모지를 보고 커피를 이제 공짜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그 스스펜디드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고맙게도 서울에서 어느 식당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던데요. 미리내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미리내가 무슨 뜻이지 했더니 미리내. 그래서 미리내 운동이래요. 똑같은 원리예요. 설렁탕 먹으러 가서 한 그릇값 더 내주면 바깥에다가 현황판, 그 미리내 그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뭐 설렁탕 17그릇이 지금 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와서 거기 와서 이제 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요. 그 기사에서 그 식당에서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출한 아들이 여기서 다른 사람이 미리 돈을 낸 걸로 밥을 먹었대요. 그걸 먹고 집에 돌아올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 가출한 엄마가 한 이야기예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설렁탕 한 그릇값 내주는 일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가출한 한 아이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안 해도 너무 심하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영혼의 변질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 작은 자 섬김은 우리 영혼의 변질을 막는 도구라는 사실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 겸손히 섬기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팍스 로마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큰 것을 추구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누가 큰냐를 놓고 싸움질할 때 얘들이 그냥 막 타락하고 변질하기로 결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성가대, 주일학교, 뭐 우리 같은 목회자 언제 뭐 우리가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뭐 섬기는 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냥 그만둘 거라고 결의한 적이 없지만 시간 지나놓고 나면 저절로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 아, 저는요, 이 사울왕의 그 처음 부름받을 때의 그 초심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안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사울 왕의 초심이 겸손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울이지만 나중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다 높이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만한 인간이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사울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의 초심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을 했습니까? 스스로를 그런 작은 아이로 여기면서 그랬던 솔로몬이었지만 나중에 똑같이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비극의 악한 주역을 맡는 게 솔로몬 아닙니까? 제가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인물들도 다 나중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저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예외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내 인생 구절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 네가 진짜 낮은 곳에서 작은 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겨라.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큰 자가 되겠다고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기려는 애씀이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큰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는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도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2절 유명한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주신 게 16절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세대 박스 로마나 큰 거, 성공한 거, 갑질 이런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이거 듣고 회개해야 될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거 설교하는 저 자신이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한 번에 이렇게 확 그냥 변질되지는 않지만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남미 집회 기간 동안에 뭐 유력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의미 있는 일도 많이 겪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남미 집회하는 동안에 그 말기 암으로 내가 한국 돌아가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지만 그 약속조차도 지킬 수 없이 그렇게 죽어간 이름 없는 한 성도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게 무슨 의도겠냐고요. 내가 일부러 막 그분을 생각하려고 애쓰면은 그건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 그런 생각이 없는데 꿈에도 일어나서도 계속 그렇게 말기암으로 일찍 그 소천한 성도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가 대형교회 목사 이름 좀 알려지고 했다고 뭐 가는 데마다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장단에 놀아나면 네가 이제 사울이 되는 거라고 저에게 경고하는 말씀 아닐까요? 암만 누가 뭐라고 떠들어대도 여전히 그 이름 없이 죽어간 그 한 성도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기를 원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제가 또 한 번 더 발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남미 집회 스케줄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브라질에서 월, 화, 수 3일 동안 이제 그 저녁 집회를 이렇게 이제 금, 토, 주일 오후까지 집회를 마치고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월요일날 칠레까지 가는데 비행기 시간만 4시간이더라고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항에 가서 칠레에 4시간 타고 가가지고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칠레 월요일 저녁부터 바로 연이어가지고 월화수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 수요일 저녁에 칠레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날 아르헨티나로 옮겨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날 금토 주일 오후까지 집회하고 선교사님 만나고 뭐 특강하고 목 지금 안 돌아와 아직도 이 목이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주일 저녁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말씀 오후까지 말씀 전하고 그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짰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 오는데요. 비행기 순수하게 비행기 타는 것만 20몇 시간이래요. 저는 그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스케줄 짤 때 이제 또 제가 얼마나 또 그 잔머리를 잘 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 집회를 마치고 LA에서 이제 3일간 내가 쉬었다 가야 되겠다고 스케줄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LA에 도착하면 이제 한 3일, 한 목요일 정도까지 이제 거기서 쉬었다가 몸을 추스리고 이제 한국 가는 스케줄로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교회에 부탁을 해서 선교관,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제 선교관인데 난 선교사도 아닌데 또 빌려달라 그러니까 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선교관도 빌려놓고 또 이제 국제 면허 갖고 가가지고 이제 그 렌트카도 없고 3일을 이제 LA를 LA 비치를 그니면서 내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한국을 갈 거야. 이 스케줄을 다 잡았거든요. 미국에 와서 남미 집회 하러 미국에 와서 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일 다 끝났는데 뭘 미적미적거리나 빨리빨리 가지 집회. LA에 일도 없는데 그 무슨 3일씩이나 거기서 뭐 무슨 렌트카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게 또 막 그냥 거기서 또 비행기 스케줄 조정하느라고 또 막 고생고생해가지고 다 이제 조절해서 이제 바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케줄 진짜 무리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2시간 걸려서 달라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달라스에서 LA로 가서 LA에서 5시간 기다려가지고 LA에서 인천까지 39시간 걸렸어요. 인천 공항에 도착하니까 막 허리가 뽀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도 안 통하고 딱 인천 공항에 내려가지고 스마트폰 핸드폰 딱 켜고 5분 있으니까요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우리 교회 그 부교육자한테 메일이 왔는데 자기 교구에 암 투병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한테 자기가 병원으로 심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예배 다 인도하고 격려 다 하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생 딸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담임 목사님도 병원에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나보고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라고. 그건 내가 스마트폰에 집에 가서 켰어야 되는데 공항에 짐 찾으면서 켰는데 이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떡합니까? 가겠다고.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언제 갈지는 내가 지금 내가 잘 가늠을 못하겠다. 내가 내일 오전 중으로는 가겠지만 기다리지 마라. 그렇게 꼭 전해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오전이 돼가지고 일 보고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고 딱 그 층에 딱 내렸더니 기다리지 마라 그랬는데 뭐 아버지도 와서 기다리고 대학생 딸도 기다리고 또 우리 성도 중에 그 직원이 또 같이 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오후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기다리고 계시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셔야 되다 보니 이게 위중한 거거든요. 제가 6인실인데 소리 조그맣게 내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환자 집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요. 일어나려 그러는데 그 침대 저쪽편에 있던 그 나 불렀던 그 여대생 그 딸이 하는 말이 벌써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한데 목사님 내가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암으로 지금 이 위중한 상태를 보고 너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원망이 되고 시험이 들어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 병원에까지 보내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졌던 섭섭한 마음이 내 다 없어졌습니다.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병실에서 그 울면서 그 얘기하는 그 딸의 눈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LA에 그 3일 머무는 거 취소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급하게 한국으로 보내 저를 돌아가게 하셨는지 답을 찾아서 너무 기뻤거든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완전히 실생한 여자처럼 그 손님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르밧 과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듯이 이 어린 우리 대학생 딸, 이 딸아이의 상한 마음,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통해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날 제가 돌아와서도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교역자 수련회, 이제 2학기를 위한 전 교역자들이 1박 2일로 교역자 수련회를 가지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목사 아니냐, 어? 교역자 아니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애타게 찾는 그런 존재가 되자. 어?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우리가 그런 교역자, 그런 존재로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허튼 짓 하지 말고 소탐 대실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회를 가졌는데 고맙게도 우리 교역자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그날 모든 교역자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그 찬양하는 그 조목사님이 함께 부르자고 인도했던 찬양이 이거예요.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이 안 보이는 시대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팍스 로마나의 영역으로 모두가 다 우뚝 솟은 산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전 그런 욕심 없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작은 자의 삶을 살라, 입으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온 몸으로 사셨던 거 아닙니다. 태어나실 때 말밭통,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벗하며 사셨다가 마지막에 우리 같은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스스로 가 십자가신 그 주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면 그분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자의 삶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걷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어떤지를 자세히 알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7번째 시간.

0: 주일 성수. 그건 일본으로서도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들을 단단한 고리로 결속시키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1: 일본은 교회를 와해하기 위해 일을 벌리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주일 성수를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어 놓고자 했습니다.
2: 그러니까 그 방법이면 놈들의 주일 성수 때문에 문제에 휩싸인다 이것인가?
3: 그렇습니다. 이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뭐 이런 거죠.
2: 그렇다면 우리는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다는 것인데.
3: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놈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감당해낼 수가 없지요.
2: 좋다. 그럼 당장 그 일을 추진하도록.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놈들의 길을 꺾어놔야 한다. 알겠나?
3: 네.

0: 과연 일본은 무엇으로 그렇게 성수주의를 중시하는 교회를 와해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였을까?
1: 그들은 그들다운 계략을 쓰게 됩니다. 그건 바로
2: 아, 자자, 아니 뭐하고 있네? 내일이 주일인데 날래날래 해야 교회장에 갈 수 있지 않겠어? 그저 주일은 지켜야 한다 이 말이야.
3: 아유, 걱정 마이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엔 장사 안 할 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데 장사를 할 수 있겠는겨? 자자, 가입시대.
2: 길어. 자, 가자고.
3: 아, 저건 누군겨?
2: 어디 말이네?
3: 아이고, 저기 말입니다. 아이고야, 저 외놈들 아인겨. 외놈들이 창에는 무슨 일로 저래 많이 나왔지예?
2: 아이고, 저게 기르게 말이야. 응? 물건 사려고 나온 건 아닐 거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디?

0: 자, 서둘러라. 내일 천이가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것이니까 차질이 없어야 한다. 알겠나?
1: 자, 여기 다 됐습니다.
0: 차질은 없겠지.
1: 그럼요. 어디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실수를 하겠습니까? 내일까지 연회를 준비하도록 하디요.
0: 그럼 부탁하오. 자, 됐으면 가자.
2: 이보라요. 웬 오해놈들이 들이닥쳤습니까?
1: 아고고 내일고 중요한 연회가 있다고 그걸 준비해달라고 해서리. 아고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아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기래.
3: 연회예? 무슨 연회인데예?
1: 잘은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을 초대를 했대나 모래나고.
2: 선교사들이요?
3: 선교사들이면 목사님들 아인겨. 내일이면 주일인데 오해.
4: 길게 말이야. 아니 뭔가 오해가 있었겠디. 어케 목사님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연애에 가갔나? 아니 뭔가 잘못 들은 게야.

0: 그래, 준비는 다 됐나?
1: 예. 음식도 내일 그 시간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0: 선교사들에게 연락을 했나?
1: 예. 각 교회 선교사들에게 내일 저녁 6시까지 이리로 참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0: 그들이 참석을 해줘야 할 텐데.
1: 아마 참석을 할 겁니다. 통감에서 초대를 하는데 안 올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0: 그럼 우린 이제 차려진 판에 놀아나는 장면만 보면 되는 것인가? 응?

0: 선교사님, 통감부에서 이걸 전해왔는데요.
1: 아, 그게 뭔가요?
0: 그건 저도 잘... 한번 열어보시죠.
1: 어디 봅시다. 아니, 이건...
0: 뭔가요?
1: 내일 저녁 6시 통감부에서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유대를 위해서 연회를 연다고 하네요. 아, 저보고 참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0: 연회요?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감부 사람들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1: 아, 하지만 내일은 주일이 아닙니까?
0: 아, 그러게요. 내일은 주일인데...
1: 주일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합니다. 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은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JBBN의 로고와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JBBN은 지난 36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크왔고 또 사역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오전 오후 5시 57분이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방송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장시켜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당신의 날마다의 삶도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시편에서 16편 말씀입니다.
4: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2: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내 손으로 도망을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4: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2: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0: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0: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은 시편, 시편에서 16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트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위협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때마다 루트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다고 하는데요. 비록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황의 편이고 모든 상황과 조건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루터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공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한 개혁가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말만 들어보면은 뭐 죄송하지만 이게 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이제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성품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뭔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의 표적들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천 명을 고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신 이러한 사실을 그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신성모독 죄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지요. 39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그들의 고소는 인간인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별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한 임무를 띠고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신 겁니다. 어쨌건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귀한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을 정리하고 이제 1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요한복음의 개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넓은 방면에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출발점은 손님들과 제자들이 있던 가난 혼인잔치였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과 수전절에 나라 전체가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셨으나 나중에 우리가 10장에 살펴본 것 같이 거절당하셨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16절에 또 8장 58절로 59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장 30절로 31절에 뭐 분명하게 거절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잠시 휴식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개인적인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전체에 손을 내밀지 아니하십니다. 본장의 사건들은 수전절과 때때로 12월 4일 사이에 있게 되는 유월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고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치 산을 오른 것 같아서 각 장은 전장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20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장 1절에 뭐라고 그리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14절, 1장 14절도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걷고 있을 때에도 이 위대한 명제는 표적과 비유와 강론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강요한 질문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커다란 의문은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죠. 죽음은 커다란 신비이니까요. 생명도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묻는 질문은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래전에 초자연적인 면을 내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들, 예수님의 그 표적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신화화된 것이지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빼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그저 그분은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분은 뭐 이 땅에서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다 가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의 주체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주어지지만 모든 유익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11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림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실제적으로 이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생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혼이 한없이 작은 것에 비해 삶은 잠시 동안이니까요. 최근에 저는 매우 놀라운 한 기독교의 장례식을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의 아내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부활을 매우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덤가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불며 빛 속에서 노래하며 우울함을 외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그 모든 절차와 그 모든 뒤어지는 일들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대로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교와 종교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속임수와 협박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들 중에 일부가 죽은 자를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고침받은 그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죄 없이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누게 될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후를 위한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행기를 어떻게 착륙시켜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영생이 주어진 가운데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이지, 아니 영생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이 아무리 강조되면 뭐하고 뭐 다른 게 강조되면 뭐하겠어요. 그냥 허울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11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우리 주님이 참된 신앙이요 우리 영생의 주체라고 하는 것, 찬양하시기 전에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세 가지 사건을 말해주는데,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 묘지에 묻혔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류 시민입니다.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은 각 세대에서부터 삶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후부터 살림을 되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받았지만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명으로서의 회복을 말씀한다고 봅니다.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되어진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영광된 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만이 참된 부활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병든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실 때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은 늘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마치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큰 소리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이름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마리아가 사는 마을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약 주후 9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뜨렸던 옥합의 향기가 아직도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적인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미천한 사람들이 설화 석고 된 연고 상자를 깨뜨리고 있고 그들은 이곳에서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보다도 하늘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이 큽니다.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전에 이곳을 방문하셨죠. 마르다는 저녁 준비하는 일로 방해를 받았고 좌절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배우는 것이 대접하느라고 너무 바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마리아의 마을이며 마르다의 고향이었습니다. 은사들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여자들은 가정일에 대해 은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해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가정일에 있어서 아내와 어머니보다 더 큰 우두머리는 없지요. 아내는 부엌에서 당신을 떠밀어 낼 수도 있고 청소하기를 원할 때 이동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부엌과 온 집안 일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기독교 여성들의 소명입니다. 외부의 일을 가진 다른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어린이 전도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며 교회에서 일도 합니다. 그녀의 가정에서 봉사하는 여인이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며 가정 밖에서 봉사하는 여인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종류의 사역들을 위한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되는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겸손한 여인들이었어요. 주님께 아무런 요청이나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주 기도하는 중에 저는 병을 고쳐달라고 주께 요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언제 그분께서 우리의 식사 시중을 드는 급사가 되셨으며 우리 여행 가방을 나르는 짐꾼이 되셨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참 멋지게 주님께 아뢰이고 얼마나 멋지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씀을 보아서 나사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또한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계속되는 4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다니에 안 계셨고 그분께 전갈이 보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아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나사로가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간구하여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은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해수로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2015년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터인데 힘든 시기 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해 섬겼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36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당한 그 반, 18년이니까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은 것이죠. 그러다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평화가 몇 년간 지속되는가 하면 80년 지속되었다고 오늘 보면 30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3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몇 년간 평온하였더라? 80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지 70년 됐어요. 그러니까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죠. 80년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왕 야빈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20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또 7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그 외에는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18년 또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앞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또 지배당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기록된 그 연수를 이렇게 더해보니까 남의 나라 침략을 당해서 그 밑에서 이렇게 압제당한 그 세월을 더해보니까 총 11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또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세월들까지 계산을 하면 120, 30년은 좋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전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또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 나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많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했느냐?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모압의 에글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래서 우리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이 표현이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괴로우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또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유와 해방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또 평화롭게 한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치게 만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또 그 땅에 또 평안이 또 한동안 지속되고, 그러다가 또 악을 행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 근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지도자,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사사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judge, 재판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왜 듣도 보도 못한 사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느냐? 그는 중국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 요것이 이제 사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리를 사사라 그랬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사사계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사라고 붙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경을 번역하다가 중국어 성경 그대로 따라가지고 사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의미는 뭐 지도자, 재판관 그러한 뜻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러는데,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를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사사기서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사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삼손 같습니다. 힘센 장사 삼손, 그분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 또 여자 사사 드보라, 이런 분들이 좀 유명한 편이고,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갈,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잘 못 들어보셨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는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의 이름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상반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여기 보니까 에훗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이고 그리고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후손인 게라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사사기 20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는 이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0: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베냐민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택한 700명은 다 무슨 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그리고 왼손잡인데 물매질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가 이게 더 잘하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여간에 왼손잡이였고 그 돌팔매질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도 보면은 그 왼손잡이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투수들 중에도 왼손잡이 투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투수는 보니까 왼손과 오른손을 다 쓰는 투수가 있더라고요. 오른손으로도 던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왼손으로 던지고 이런 사람은 이거 좀처럼 없는 그런 좀 드문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왼손잡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사실은 오른손과 왼손을 능수능란하게 다 사용하는 그런 왼손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역대상 12장 2절에 나옵니다. 자, 역대상 12장 2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도 보시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좌우손을 잘 써서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하여간에 이 오른손 왼손 잘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 이제 왼손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에훗은 오른손, 왼손을 다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은 아예 못 쓰는 어떤 장애가 있는 그래서 왼쪽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왕과 에훗이 1대1로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분이 아,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에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놀랍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훗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지 15절 중간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 중간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45cm 정도입니다.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여기 보면 에훗이 어떻게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 죽이는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호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뭐라 그럽니까? 신하들에게 19절에 보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왜 조용히 하라 그랬을까요? 시끌시끌하니까 조용히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과 에훗 두 사람만 1대1로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다 나가 있으라. 그러니까 다 나가 있은 거예요. 근데 왕도 그렇고 이 에글론 왕의 신하들도 그렇고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 왼손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호원들도 마음 편하게 이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왕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그냥 1대1로 그 자리에 있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에훗이 이제 왼손으로 오른발에 있는 칼을 뽑아서 이제 찔러서 죽였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떠난 뒤에도 이 신하들은 한동안 에훗이 그 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운다 하는 이 말은 용변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신하들 보는 가운데 이제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아무도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왕이 나오질 않아요. 문도 열지를 않고. 이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왕께서 지금 장시간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에훗은 멀리 달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인도 쓰시지만 장애인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도 쓰시지만 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강점도 쓰시지만 약점도 쓰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누구라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무엇이라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제가 한 칼럼을 읽었는데 박은영 아나운서가 쓴 칼럼입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박은영이라는 아나운서가 그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박은영 아나운서는 비음, 즉 콧소리가 심한 편이랍니다. 아나운서가 원래 비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맑고 또랑또랑한 소리를 내야지 아나운서가 콧소리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박은영 아나운서는 이제 그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콧소리를 고치려고 무척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지요. 콧소리를 계속 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아나운서 될 수 없다. 그렇게 콧소리를 내니까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냐. 그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아나운서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콧소리를 낸답니다. 그런데 그 콧소리가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보통 아나운서는 콧소리가 아닌데 이 박은영 아나운서는 콧소리를 내니까 그게 매력적이라고 음성 좋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콧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연 영화배우 전도연 그 성대모사를 또 잘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전도연 씨 성대모사를 했대요. 그걸 갖다가 누가 들었는가 하면 방송 모니터 심의위원이 들었어요. 방송 모니터 심의위원은 그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이 뭐 부적절한 발음 무슨 말 하지 않는가 이상한 헛소리 하지 않는가 이제 그거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심의위원 한 사람이 그 전도연 성대모사하는 것을 듣고 그 심의 내용이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박은영 진행자의 전도연 성대모사가 상당히 수준급이었음.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게 자기 굉장히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단점이었고 컴플렉스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그의 강점이 되었고 그게 오히려 이렇게 개인기 할 수 있는 좋은 그것이 되었다. 그 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에 나오면 그 이렇게 콧소리로 노래하는 거 그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은영 아나운서가 칼럼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 단점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장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는 콧소리를 통해 배웠다. 그러니까 박은영 아나운서는 그게 자기의 단점으로 생각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뭐가 된 것입니까? 장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칼럼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이 칼럼은 김철중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 기자가 썼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이고 또 의사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해 썼는가 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썼습니다. 미국 달러, 1달러 지폐를 보시면 거기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지 워싱턴의 얼굴 표정이 어떤가 하면 입을 살짝 악물고 있는, 입을 살짝 악물고 있는 그런 표정이랍니다. 입을 약간 이렇게 악물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이미지 줍니까? 이렇게 강인한 그런 이미지를 주지요. 근데 이 칼럼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것이 그의 치통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가 아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자가 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치통과도 싸워야 했다. 그의 치아는 썩고 흔들려서 당시 치의학 수준으로는 이를 뽑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1781년 독립전쟁이 끝났을 때는 남아있는 아래 어금니 쪽 몇 개의 치아와 저급한 수준의 의치를 철사로 간신히 붙들어 메고 다니는 정도가 됐다. 그리하여 워싱턴은 안면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켜 입술을 꽉 다물고 아래턱을 위로 달라붙게 했다. 이런 인상이 독립전쟁 후 미국과 협상하던 영국 측 인사들에게는 미국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로 비쳤을 것이다. 그 강인함이 현재의 1달러 지폐에 박혀 있다. 워싱턴의 치통이 미국 독립에 기여한 셈이다. 그러니까 치통, 그거는 약점이고 단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이 있으세요? 약점이 있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도 쓰시지만 여러분의 단점도 쓰실 수 있다고 하는 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도 쓰시고 약한 자도 쓰십니다. 우리의 강점도 쓰시고 우리의 약점도 쓰십니다. 장점도 쓰시고 단점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등이 굽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육체의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그는 강인한 사람이 되었고 강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사람이 약할 때 강해집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 의지해요. 그러다가 망하죠. 근데 약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더 많이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 보면 완벽한 사람들보다는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보면 못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육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단점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의지하거든요. 교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사도 바울을 쓰셨고 그리고 배운 곳 없는 사도 베드로를 귀하게 쓰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실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뒤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26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 에우사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죠.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그 평화는 8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우씨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의 단점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점도 쓰시지만 여러분의 약점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닉 부이치시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습니다. 양팔, 양다리 없이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시는 8살 때 죽으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닉 브이치시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에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강점도 쓰시지만 약점도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며 내 동생. 그래서 아버지는 사라져요. 왜요? 아버지는 한 분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엄마 버리면 엄마 100명 받아요. 큰일 났다. 엄마 100명 어떻게 모시지? 한 명 엄마도 모시기 힘들어서 끙끙거리는데 자식 버리는데 자식 100명이 나와요? 집 버리는데 집 100채 나와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와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인지 참 의심스러운 게 예배 마치면 5분 안에 다 사라져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입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더라. 그는 선지자라. 이 시편 16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음부에서 무덤에서 썩음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는데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여금 음부에서 썩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말해요. 하나님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 다윗의 왕이 앉게 하리라. 다윗 언약이잖아요.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다시 미리 봤대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시편 16편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얘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다윗도 죽었는데 무덤에 있는데 그럼 누가 무덤에서 안 죽고 살아나지? 부활하지? 성령이 임하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잖아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니 이 예수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어디에 올리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셨잖아요. 그 높은 곳에 올리셨잖아요. 올리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요? 부어주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만 성령이 임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십자 지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누구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이게 되죠. 이 예수님과 묶이게 된 자는 비록 내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간을 빼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져 있잖아요. 그 보좌에 앉혀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스데반이 간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두 보좌에 앉아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열두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시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이것은 또 시편 110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예수님 어디 가 계세요? 열두 보좌. 보좌가 하늘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수들을 다 모하기 위해서 발등상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어디 앉아있어라?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한 자는 이 땅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역사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겠죠.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은 그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비판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가장 복음을 비판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막 핍박하는데 지금 이것이 사도들이 성령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뭐예요?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사사에 보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사사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구원,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하면 심판. 그럼 열두 보좌에 앉아서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럼 사도들만 그래요? 오늘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록 하였으니 그는 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 그럼 온 이스라엘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심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뭐가 돼요? 구원에 이르지만 이 복음을 배척하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에 의하여 이게 보좌에 앉은 근세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있는 근세가 이 모습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위임을 받은 성령,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 이게 사사들이 책망할 때에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그랬던 것처럼 보좌에 앉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구예요? 오늘 이방인이 우리까지 곧 우리 하나

정말로 성령이 임했다면 세상이 끝난 것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종말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 자들이 보좌에 앉은 왕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심판 당할 자는 복음을 배척하고 구원받을 자는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중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중생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세상에 온다면 이 단어하고 중생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것이 디도서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자 청년 우리의 의로 구원한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새로운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들은 지금 어디 앉아 있다고요? 보좌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28절 다시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어서요? 거듭나야 되죠. 성령님에서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되면, 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나를 따라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해라. 그럼 열두 보좌에 지금 앉으세요? 안 앉으세요? 성령님 앉아도는 앉으세요. 뭘 하고 있어요? 왕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복음으로. 복음으로. 왕의 사신으로 복음을 들여서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는 이 말씀을 몇곳더 찾아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소송이 있으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 성도가 뭐요?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하려면 무슨 자리에 앉아야 판단해요? 임금의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보좌에 앉아야 세상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보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라. 성도가 누구를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구도 판단해요? 천사도 판단할 자리로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에서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합동 측 총회 가보면요. 세상 법정 고소하는 놈들 많아요. 노회장은 이름으로, 총회장은 이름으로 성경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노예도 뭐 세상에 법정에 고소해서 수천만 원 손해봤어요. 법정 소송비. 미쳤어요. 그건 제가 가서 소수자 발언은 하지 마세요 한다고 뭐안할 사람들입니까? 요 앞에 옆에 요 어떤 노예도 있어요. 소송이 나가지고 지금 세상에 노예를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 물어가지고 노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또 잘못될까 싶어서 변호사 불러가지고 변호사 기록해가면서 노회를 열었다는 것이 이게 무슨 교회? 이게 정말 그래서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래, 네 담역을 하고 가면 안 됩니까?

0: 얼마나 엉터리 보좌를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갈까요? 여러분, 세상, 성도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하려면 어디 앉아야 된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아야 되잖아요. 천사도 심판할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십자가 지닌 모습이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하겠죠. 아무도 당신이 임금이군요. 무릎 안 꿇어요. 괜찮아요. 그게 뭐 의미 있어요? 한 것도 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니까. 자꾸만, 뭐, 로마 황제가 된 줄 아는데. 세상 임금이에요, 그게. 세상, 그게 세상 임금에 속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잖아요. 앉혀놓았대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우리에게 달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걸 누가 정해서요? 하나님 그래 정해놓았대요. 구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며라. 즉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둠에 속였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생명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택하신 족속이여 무슨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왕 맞아요. 이 역사 속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기업을 못 받는 지파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기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복음 전한 자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는 모습으로 가잖아요. 희생하는 모습으로 가잖아요. 누가 그를 왕으로 대접할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진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십자가로 가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대접했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등극하셨어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사는 보라 하늘 보좌에 등극하셔서 그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영이 임한 자들도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게 네가 무슨 왕이냐.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 어떻게 핍박했어요?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핍박했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모습으로 갔다니까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 모습으로. 스데반 보십시오. 성령님에서 보좌에 앉았는데 그 모습으로 갔잖아요. 무슨 큰 소리를 쳤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열두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세요? 열두 보좌에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열두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길을 안 가고 그저 하늘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세요? 그게 뭘 버린 거예요? 그게 뭘 버린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될 때가 되었다고 베드로는 사장님 말씀해. 하늘의 집에서 심판하는. 그 교회에서 이미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거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보면 29절 보십시오. 자, 또 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 전토를 버린 자마다 몇 배를 받고요? 여러 배. 이 누가 보면 뭐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럼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이게 또 뭐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집을 버렸어요. 그런데 집이 갑자기 서너 개 생긴다. 그럼 뭐 예수님에서 아내를 버렸어요. 그럼 갑자기 아내가 서너 명 생기는 겁니까? 아, 예수님께서 자식을 서너 명 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자식이 서너 명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 100배가 된다 그랬어요. 집안채 버리면 100배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아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이 오면, 새로운 세상이 오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며 내 동생. 그래서 아버지는 사라져요. 왜요? 아버지는 한 분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엄마 버리면 엄마 100명 받아요. 큰일 났다. 엄마 100명 어떻게 모시지? 한 명 엄마도 모시기 힘들어서 끙끙거리는데 자식 버리는데 자식 100명이 나와요? 집 버리는데 집 100채 나와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와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인지 참 의심스러운 게 예배 마치면 5분 안에 다 사라져요. 야, 이게 정말 새로운 가족인지?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족끼리 땀보따리 챙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가족 아니죠? 물론 조금씩 비자금 만들어 놨다가 뭐 생일날 선물 사주는 정도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땀보따리를 찬다, 이거 자체는 이미 뭐예요? 가족 아니에요. 저 인간 배신하면 요거 챙겨놨다가 내가 따로 살아야지. 이거 가족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혈육을 나눈 가족이라면서도 사실은 땀보따리 챙기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건 가족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가족 아닙니다, 그건. 보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그럼 우리 성령이 임한 거 맞아요? 정말 우리 성령이 임한 거 맞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재산에 유무상통 없이 한 나누자고 해볼까요? 이걸 법으로 한 게 공산주의예요. 법으로 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망했어요. 왜? 인간의 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집단 농장은 농사가 엉망진창이라도 자기 집 텃밭에 몇 포기 피우는 배추는 벌레 잡고 그래가 통통하게 살 잘 찌우더라니까요. 인간의 탐심은 몰랐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걸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아요.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요 정말 이런 공동체 생각을 했거든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이런 공동체 굉장히 많다고요. 정말로 니 것 내 것 없이 사는 공동체가 너무 많아요. 왜? 경쟁이 너무 힘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뭐 공동체,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유무상통 정말로 해요. 니 것 내 것 없이 법으로도 그렇게 사는 곳이 많아요. 근데 제가 포기한 것은 복음을 듣고 나서 포기했어요. 인간이 법으로 해서는 안 되구나. 근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성령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건 맞아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웃에 이웃과 내가 니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이 말을 하죠. 당신 정말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재산 내하고 똑같이 나눠서 반반 한번 해봅시다. 정말 당신 재산 내, 당신도 다 팔고 내 것도 다 팔고 딱 절반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아봅시다. 안 되겠느냐 하고 돌아서면 그건 영생이 없어서 도망간 거나 똑같잖아요. 부자 청년이나 똑같잖아요. 자기 소유가 많으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세상이 왔고 성령이 임하여 하늘 보좌의 안전자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됐다면 우리가 안 됐죠 다. 뭐 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기 소유 늘리는 재미로 살아가잖아요. 교회당에 와서도 자기 소유 늘리는 기도를 했고 자기 소유가 늘어가는 것을 기뻐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말씨에 재물을 사왔도다. 그 재물이 네 살을 먹으리라. 야고보서 5장에 엄중한 말씀이 다 있어요. 정말 그래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을 버리고 나왔는데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집안에서 쫓겨나요. 갈 데 없어 울고 있었더니 저쪽에도 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네. 당신은 왜 그래요? 나도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 모였어요. 여러 배 받은 거잖아요. 그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 배 받은 거 맞지요? 당신이 내 어머니네요. 당신이 내 형제네요. 당신이 내 동생이네요. 여러 사람 만난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열두 보좌 앉은 자들의 사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너무나 선명.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면 선명해요. 이걸 우리 인간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다 연결돼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이들은 뭘 얻을까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었는데 같이 살자. 정말 제 주변에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있어요. 때로는 정말 그래요. 이건요, 저보다 오히려 우리 집 사람이 이런 걸 더 잘해요.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면. 밥 먹고 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같이 먹고 살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왜요? 당신이 정말 복음 전함으로 힘든다면 밥 먹고 사는 거 내가 필요하면 밥 먹고 사는 거 같이 먹고 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세님, 그게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럼 성령이 말이라. 이거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령이 말하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죠. 베드로도 그렇게 전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말, 그러면 성령이 말이니.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의 가족 관계, 죽으면 다 끊어집니다. 혈육의 가족과 죽으면 다 끊어져요. 하늘나라 가면요, 기억조차 안 납니다. 당신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에서. 그 기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 안 나요, 그거? 옛날에 바람 피던 남자, 여자가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기억 안 나요, 그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억조차 아니하시리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몸으로서 한 형제자매 한 몸인데 손과 발들은 뭐라 안 그래요. 놓고 놔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와 주인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야만이나 지식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이만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 배 받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얻습니까?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거 다음 주에 같이 연결해보고요. 한 두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뭘 봤습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 과연 무엇을 봤습니까? 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히브리서 12장 전체가 뭐예요? 예, 믿음의 장애라 그러죠. 도대체 뭘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상주심의 이 상이 과연 뭘까요? 11장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였어요. 그거 거절했어요. 모세가요 잘했으면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거 다 거절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산 이유가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어떤 보화를 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상이 뭘까요? 애굽보다 더 나은 보물이에요.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고난받는 기뻐했어요. 뭘 바라보았다고요? 상을.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세요. 그분이 전부세요. 예수에서 받으셨나요? 상 다 받은 거예요. 예수에서 없으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져도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상이에요? 저주죠. 성경이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욕심이 눈에 가려서 이 세상신이 눈을 가려서 그렇지 그 주께서 우리의 눈을 벗겨주시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고린도 3장에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세상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나요? 다시 살리심을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편에 계세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면 그분과 우리가 성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끝내버리시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돼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그게 건물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줘요. 어린 양의 신부가 오는데 세상에 그 기초가요. 그 문이 열두 지파의 이름이고 그 문의 기초가 열두 사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열둘은 아들의 숫자예요. 열둘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이라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하고 살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보좌에 앉은 그들이었고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 이 땅에서는 스데반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른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상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자들을 자기의 신부라 그랬어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삼은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떠여진 자들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수납되어지고 알아졌다면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 다 못 버렸어요. 십자가에 도망갔어요. 그런 베드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상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상이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구원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교회에서라도 부분적으로 맛을 보게 하시고 맛을 보면 볼수록 더 완전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그 출발점이 틀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믿는 것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믿고 사람이 이해할 만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믿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이 바로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믿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승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선교에 힘쓰며 이세교육, 제자훈련이란 비전을 둔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3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3절 지난주 화요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와 또 헌신과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의 제3차 대각성의 주역이고 세계 선교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그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가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 부흥의 초청을 받고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돼서 무디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해서 내가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아, 이 아이 생각이 참 기특하다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러면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강사 옆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교회, 부흥회가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젊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으로 새로 부임하는 분이 바로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인도를 받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바로 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가 첫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때 무디 목사님의 외투자락을 붙잡고 예배당에 들어왔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1화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각색이 됐을 수 있고 조금만 부풀려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사람의 세워짐,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의 후손들이 왕조를 이루는 그 출발과 또 한 사람이 몰락하고 그의 후손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전멸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주 내내 묵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워지고 어떤 가문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몰락하고 어떤 가문은 완전히 처참하게 몰락하는 그 분기점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분기점에 한 사람의 흥황하는 것과 또 한 사람과 그 가문이 쇠망하는 그 분기점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예, 설교 제목을 보시면 좀 아실 텐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가 그들의 미래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예후 왕조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뒷부분만 읽었는데

마음으로 삼노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후가 함께 있었던 장관들에게 그 청년이 말했던 것을 전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바로 이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또 그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의 자세가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반면에 몰락하게 됐던 아합 가문의 이야기가 그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는데 그의 왕의 죽음 그 시신이 자기 아버지가 탈취했던 자기 아버지 사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거든요.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세벨이 또 처참하게 죽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자녀들, 그 가문의 자녀들 70명이 한꺼번에 몰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들까지 완전히 처참하게 진멸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뒤에 우리 계속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 가운데 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서를 묵상하는 것에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우리 남겨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 이런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한 개인과 가정, 가문, 또 심지어는 한 국가, 민족, 흥망성쇠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간에 묵상케 하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이 역사서를 묵상, 특별히 지난주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역사의 무대에선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지난주간의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이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것이

0: 바른 자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그런 것들을 뭐 전체적으로 다 말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9장의 이야기만 본다 그러면 이 9장의 모든 과정들이 엘리사가 그의 제자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예후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았으니 그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자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적으로 받은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계시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엘리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엘리사가 또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제자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 제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예후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예후 역시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그의 운명을 건 것이죠. 그가 함께 있었던 그 장군들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예후를 지목합니다. 잠깐 뵙자고. 아마 엘리사가 보냈다라고 그런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아마 그런 소개를 하고 잠깐 뵙자고 했겠죠. 그래서 엘리 같이 이제 예후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배 집에 들어가서 그가 알고 전달받은 그대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노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예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그런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으신 부분에 보면 그 청년이 떠나고 나니까 함께 있었던 그 장군들이 아니 그 젊은 친구 왔는데 뭐라고 왜 당신만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더냐고 조금 더 나가서 그 미친놈이 뭐라고 말하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어쩌면 조심스러워서 직접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들이 말해보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때 용기를 갖고 그가 알게 된 하나님 말씀을 장군들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노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좀 전까지 다 똑같은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이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영모여 라고 하고 저를 잡아 죽이라 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알고 그대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읽었던 것처럼 그 말을 들은 장군들이 갑자기 자기 옷을 벗습니다. 장군들의 옷은 자기의 권위요, 자기의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밑에 그 옷을 깝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죠. 그들도 그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또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우리가 알아야 받아야 할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성경을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소위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관, 역사관. 세계관, 역사관을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죠.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그것이 어떠한 삶이다 라는 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네,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사후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배웁니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사후 세계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복락을 인도하는 그 지식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 거기 보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은 그가 그의 일생에 경험한 그러한 내용을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중요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 유년부하고 청년부 또 유스 여기서 말씀대로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들도 또 전교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적인 알매에서 이제 더 나가서 삶으로 경험으로 아는 지식. 이번 학기 이제 하락기를 오늘 이제 마감하게 되시는데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이번 학기 성경 공부가 좀 다르죠. 물론 그 전에도 수고하셨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특별히 성경 공부의 중요점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지나서 그 말씀을 삶으로 아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이것을 쉐어링하고 한 사람이 탑다운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쉐어링을 많이 했잖아요. 쉐어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이번 학기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예. 물어보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듣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함께 그 여정을 밟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사람들 주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예수님의 사람들 소위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우리 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했을 때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잘할 수도 있지만 또 넘어진 거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서로 격려했던 한 학기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8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말씀 나눌 때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말씀하시는데 방학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하기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8월 18일 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기도 열심히 잘 하셨지만 다음 학기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는 지식적으로 알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알아가는 그 여정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만 본다면 하나님 말씀, 예후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예후도 알게 되었고 장관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관들의 취한 태도가 정말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죠. 좀 전까지 똑같은 장관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예후도 여러 장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고 이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는 것,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똑같은 권위에 있었던 그 사람 발밑에 자기 권위의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아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서 말씀을 최종 권위 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 지금 똑같이 예후와 같은 장관으로서 같이 전쟁을 치르고 같이 일해왔던 그 경험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경험, 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라고 하는 이 경험,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자기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예후를 왕으로 섬기고 왕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장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후 왕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 장군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최고 권위로 삼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지식, 내 경험, 심지어는 내 감정, 이거와 다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최고 권위 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예후가 왕이 되었고 또 예후 주변에 있었던 이 장관들이 예후와 대적함으로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후와 함께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몰락하고 그리고 완전히 진멸되었던 아합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회개시키고 또 이스라엘 그 나라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주 극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대가뭄을 주는 것이죠. 가뭄. 비의 신, 이 바알,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바알을 믿고 있는 바알의 모든 그런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허상이든지 그걸 다 하나님께서 묶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 믿고 있는 바알 신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텐데 그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나와 이 나라를 괴롭히는 자 너냐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질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떤 영적 대결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고 450명과 혼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 대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기적 같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아합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심판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적 예언적 심판을 하시죠. 지금 예언적 심판대로 돼버린 거예요. 예후 집안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심판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세요. 본심을.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에요. 심판을 선포하게 한 예언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게 한 하나님의 본심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세우셨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복을 내리사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그들을 징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을 그 심판을 통해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인 심판의 메시지 예언적 메시지를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조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그러한 몰락과 철저한 패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롯의 사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너무나도 패역했기 때문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위들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끼는 게 옳은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 지금 재현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스트모던 시대 가운데 유니버설리즘,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종교를 통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참 선한 분들 계시잖아요. 종교가 없고 아주 선하게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제 정말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하고 성경하고 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제 느낌, 제 감정 이것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꿨어요. 바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니까. 최고의 권위니까. 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으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세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아량 있어 보이죠.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정말 참 구원받는 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잘 알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새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계시죠. 정말 나이스하고 그리고 달란트도 많은 분들 많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아주 좋은 사람들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른 부분에 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남자와 여자로 성정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성정의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 정말 바른 그런 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동성애도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우린 죄로 아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 어떻대 저떻대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리 합의를 하고 그것으로 옥죄온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타협해버린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로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믿고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케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인데 끝까지 거절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심판으로 경고해도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절대 기준 삼고 삶의 유불리를 떠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 무대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이 아무리 폐역해 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말씀을 최고 권위로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그 어려움도 당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소망의 빛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레이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부러 무시하려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의 심판자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다행히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 진리를 깨닫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 다른 이들에게 확신을 시킬 수 없었답니다.
1: 어디 가려고요, 레이?
2: 오늘도 장례식이 있어.
1: 또 서핑하던 친구였어요?
2: 어.
1: 이번에도 마약 과용 때문인가요?
2: 아니. 하지만 마약 과용 상태에서 싸움을 했대. 상대편 남자가 맥주병을 깨서 친구를 찔렀는데 동맥이 심하게 파열돼서 출혈을 멈출 수 없었나 봐.
1: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벌써 몇 명째죠?
2: 5명. 하지만 분명히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0: 뉴질랜드 태생의 이 남자는 10대 초반에 서핑을 배운 후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서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대 초반에 서핑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 원했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레이 컴포트 간증의 결론입니다.
2: 당시 저는 22살이었고 해변에서 서핑용 의류와 제가 직접 만든 가죽 카보이 자켓을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결혼한 아내 수와의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가게가 있던 건물이 팔리면서 6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크레이스트 처치시로 가게를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탔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저들은 나랑 똑같아. 나랑 똑같이 인생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만약 저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죽는다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사랑하는 하나님, 저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장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버스로 통근해보니 어땠어요?
2: 솔직히 내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어. 하지만 버스로 출퇴근을 하면서 정말로 내 눈이 열린 것 같아.
1: 어떻게요?
2: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전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1: 당신 나중에 목사가 돼도 되겠어요.
2: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난 공적으로 말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고등학생 시절에 연설을 해야 하는 적이 있었는데 말하는 중간에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야 했어. 얼마나 창피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1: 기억해요, 여보.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 그래, 맞아. 그리고 나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어차피 크라이스트 처치시에서는 공원에서 공적 연설을 하는 게 법으로도 금지도 있잖아.
1: 그렇다면 또 다른 전도지를 써서 당신 가게에서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2: 전도지?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공원에서 공중연설을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법사 같은 복장의 한 남자가 칠판을 설치하더니 마치 공중연설을 하듯 칠판에 메시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미디어에서 엄청난 논쟁을 벌였고 결국 시의회에서 공중연설을 허용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 가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 이발리, 요즘 일은 어떻게 돼가?
2: 오파는 일? 아니면 내 아버지 일?
3: 내 아버지 일? 그게 무슨 뜻이야?
2: 아, 요즘 공원에 설치된 연설자 코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거든.
3: 이야, 난 네가 공적으로 말하는 건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2: 싫어해.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나도 그 일을 하는 거야.
3: 하긴 뭐, 너 나한테도 얘기해줬지? 기억 안 나?
2: 기억나지? 그래서 요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
3: 아니, 그때 네가 해준 말들은 너무 좋은 말이라서 진짜라고 믿어지지 않더라고.
2: 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야.
3: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 신을 따르고 있지.
2: 혹시 마약을 뜻하는 거야?
3: 당연하지. 난 내가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
2: 서핑을 했던 친구들 중 다수가 그 당시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퍼였던 친구 한 명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야?
3: 합성 헤로인이야. 우리가 세 명의 의사에게 이 약을 얻었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의사들에게 앞으로 약을 끊기로 노력하겠다고 확신을 주는 거야. 그런 그 의사들은 우리에게 약 50알을 처방해 주거든. 하지만 난 그 쿡이라는 늙은 의사한테는 다시는 안 갈 거야. 그 노인네가 나보고 무릎을 꿇게 하더니 날 위해 기도를 해주지 뭐야?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더라니까? 진짜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1: 그 아파트는 어땠어요, 레이?
2: 너무 끔찍했어. 그런 것은 난생 처음이었어. 그들은 의사들을 이용하고 있었어. 그들에게 별 생각 없이 처방해준 약이 그들의 마약 중독을 오히려 돕는 꼴이 되고 있다고.
1: 그 사람들 인생을 너무나 낭비하고 있네요. 다들 몇 살이죠?
2: 일부는 10대야.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들 중 몇 명은 결신기로까지 이끌었었는데.
1: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군요.
2: 난 이제 친구들의 장례식에 가는 게 넌덜머리가 나. 어떻게든 이 미친 짓을 그치게 해야 돼. 저는 마약으로 죽어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8쪽 분량의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한 공익신탁과 연결되었고 각 학교들에 배포할 팸플릿 제작을 위해 1,000달러를 지원받게 되었죠.

0: 분들을 마약에서 구해내려고 애쓰신다고요. 저도 그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이거 보이세요? 레이시 때문에 저를 찾아온 젊은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모두 적혀 있어요.
1: 그런데 쿡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전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들은 선생님에게서 약을 얻어낼 목적으로 제 이름을 도용한 후에 그 약들로 합성 헤로인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1: 예,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 친구의 아파트에 우연히 들르기 전까지는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합성 헤로인을 만들어 스스로들 주사를 놓고 있더군요.
0: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1: 지금 제가 마약 사용의 해악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동안 두 라이벌 관계의 갱단들이 칼과 도끼를 갖고 공공광장에서 패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맨이 그 싸움 전체를 필름에 다 담았죠. 경찰에서는 그 영상을 법정 공판에서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 압류해 갔습니다. 많은 갱 단원들이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나중에 그곳에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필름을 상영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쯤 저는 공원의 연설자 코너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뿐이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다섯 벌씩 제작하던 카우보이 재킷을 단 한 벌만 만들어내고 있었죠. 결국 저는 제 가게를 접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지역 교회에서 저를 부목사로 초빙해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수! 이것 좀 들어봐.
2: 듣고 있어요.
1: 하나님의 율법이 무섭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불타올라 죄로 가득한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올 때, 위대한 책이 펼쳐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수치가 처벌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심판의 날에 진노의 율법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2: 세상에,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요?
1: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과는 좀 다르지? 안 그래?
2: 정말 그러네요. 누가 쓴 글이에요?
1: 찰스 스펄전. 그리고 여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 90%가 1년 후에 다시 예전의 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자료를 읽었어.
2: 그건 어디서 읽었어요?
1: 전국 교회 자료에서 발췌한 한 통계조사에서.
2: 정말 충격적인데요.
1: 그래.
2: 당신은 그 스펄전이라는 분이 쓴 글이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 전할 때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일종의 교사야. 그 율법은 바로 십계명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무관심하게 돼.
2: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1: 그래. 하지만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해. 나 다음번 말씀을 전할 땐 이 글을 인용해보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문을 나에게 열어주실지를 보려고 해. 그리고 그 새로운 시각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이 기억하는 계명은 우리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나머지 6계명이에요.
3: 그렇군요.
1: 처음에 나오는 네 가지 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요. 바로 이 말씀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그 책계명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3: 하지만 요즘 시대에 아무데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1: 그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직업, 돈, 명예, 그 밖에 무엇이든지요. 만약 형제님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0: 형제님은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 있어요.
1: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요.
0: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0: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1: 그분이 예수님이시군요.
0: 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죄는 병이고 예수님은 치료자이신 거죠.
1: 제 평생 말씀을 이토로 분명하게 이해해 본 적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0: 그리고 1986년 수와 저는 하와이로 날아가서 한 선교사 그룹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전했지요. 1989년에 저는 오직 미국인들에게 이 성경적 중요성을 전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서 우리 가족을 모두 고향 땅에서 데리고 나와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저는 메가도 공원에서 노숙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며 처음 3년간을 보냈죠. 3년이 지나자 주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유명한 성경학 교수가 저에게 산호세로 가는 항공비를 대신 대주며 1,000명의 목사들에게 저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리고 문들이 계속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에 관한 책도 쓰게 됐고 국내 무신론자 조직단체의 대변인과 이메일을 주고받곤 했죠. 수! 국내 무신론자 조직단체의 대변인이 보내온 이 이메일을 좀 읽어봐.
2: 저희 국내 무신론자 정기총회에 오셔서 저와 공개적으로 토론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0: 이 사람이 나와 논쟁하기를 원해.
2: 당신 정말 거기 갈 거예요?
0: 물론이지. 이건 영광스러운 거야. 내 돈을 들여서라도 기꺼이 가야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책 한 권을 보내주려고. 그럼 그 사람도 그에 맞서 논쟁할 자료들을 갖고 오겠지. 그런데 제가 쓴 책을 보낸 후 그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토론을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무신론자가 편지를 보내 그 토론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에게 대변인과 제가 주고받았던 이메일 사본들을 보내주었고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2001년 성금 요일에 약 200명의 무신론자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인터넷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됐죠.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물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함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증거들을 살펴봅시다.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직 이 두 가지의 판결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옥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고속도로에 트럭들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외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심판의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영화배우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해서 그에게 몇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3: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약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만드셨군요.
0: 네. 그런데 그 영화를 제작하는 중에 두 갱 집단이 나타나서 무기를 갖고 패싸움을 벌였어요. 저희 카메라맨이 그 모든 광경을 잡아냈죠.
3: 와,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0: 네. 경찰에서 그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물로 사용했고 갱들은 교도소에 들어갔죠. 나중에 제가 그들이 있는 교도소로 찾아가서 그 영화를 상영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3: 야,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무신론자 정기총회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목사님의 그 가르침 정말 좋았습니다.
0: 은혜 이전에 주님의 율법이 선행되죠.
3: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최근에 현대 설교 메시지의 신화에 관한 또 다른 책을 한 권 썼어요.
3: 어떤 겁니까?
0: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핍박과 고난에 직면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가올 때 그들은 막상 시련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동안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만 들어왔기 때문이죠.
3: 하지만 주님은 정말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0: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제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죄로 인한 지옥과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고 동시에 불의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어야만 하는 거죠. 저는 그에게 현대 설교 메시지의 신화에 관한 저의 다큐멘터리 사본을 보내어 회개를 간과하여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가 교회를 얼마나 상하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다큐멘터리를 본 후 그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3: 전에는 십계명을 펼쳐 죄로 가득 찬 제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하셨다는 것도 전혀 상상한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이젠 제 죄로 인해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0: 수년에 걸쳐서 저희 가족은 제 삶이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저의 강압이 없이도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또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바로 2주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답니다. 전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영원히 경배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초대교회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죽어가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4: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만약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면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죄인이며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화론 자들의 세계관을 허무는 하나님의 창조,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과학과 창조입니다.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많은 진화론적인 주장의 홍수에 잠겨서 살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대부분의 과학 정보 매체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과학자들 모두가 진화론을 신앙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주장들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많은 공개적인 논란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화론적 주장을 더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올 그분의 심판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꺼리낄 것이 없어 참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도덕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과학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를 발견해가는 하나의 조그만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CNN 뉴스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디렉터인 콜린 박사의 기사가 실려 있어 재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물리화학자이며 의사인 그분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순전히 합리적인 논거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션 모멘트는 이러한 논거를 제시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마저 용서하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용서의 근원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의 운영원리 중에는 가사뿐만 아니라 빠른 비트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노래나 세상 유행에 따르는 음악은 방송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 방송을 비롯한 8개 언어 방송 모두가 이 원리를 모두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는 약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키며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들을 때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중심을 맞추는 노래, 즉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루브르 미술관에 비치된 모나리자 상이 잠시 도둑맞은 적이 있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몇 달간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루브르 미술관을 방문했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도둑맞은 모나리자 상이 있는 그곳을 구경하러 온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무언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쓰라린 경험은 없으십니까? 나와 평생 함께할 줄 알았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에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늦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려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땅을 치며 통곡한 적은 없었는지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 영혼,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오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4: 아니요!
3: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5: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다녀요 지금? 초등 어린이집에 다녀요? 학교? 오케이, 이리 보세요. 질문에 답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질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가 물어보는 게 질문이라 그래요. 내가 물어볼 때에 대답을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해도 되는 일에 대답하는 것은 방해가 돼요. 예,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에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그냥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자, 규례가, 법이 있어요, 법. 세상에 어떤, 세상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에게도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이 볼 때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중에 까미라는 사람의 이방이라는 소설 혹 아세요? 그런 사람 읽은 사람 혹 있어요? 있는 게 기적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법을 따라가느냐 하면 성경에 말하는 율법과 규례가 있어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 율법 선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바르게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슨 말이 됐냐면 사람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법. 사람의 규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냐 하면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율법에. 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접촉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짐승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짐승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요. 내가 뭐야? 잘 들으세요. 산에 가다가 짐승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만졌어요. 그러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죽은 사체에 내가 접촉이 되면 내가 더러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더러워지면 몸을 씻어야 돼요.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은 결국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었는데 이런 규례를 가지고 이런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길에 갔다가 저 밖에 볼일 보고 집에 왔는데 내가 더러운 곳에 묻었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떤 부정한 것이 있다가 날아간 거예요. 부정한 새가 앉았다가 날아갔으면 내가 거기 나 아무것도 모르고 손을 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정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더러워진다.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뭘 해라? 손을 씻어라. 이걸 원래 법이 율법이 있는데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세균 뭐 감염 안 되도록 손 씻고 밥을 먹는 건 좋아요. 여러분도 손 자주 씻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딱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맨날 씻고 밥을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똑바로 말씀을 전하나 안 전하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딱 살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이 떡을 떼서 먹으니까 그는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떡을 떼서 그냥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떡을 떼서 손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그때에 손을 늘 씻고 먹는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니?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 먹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부정한 게 만져져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것은 원래 율법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열심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규례들을 지키면서 자기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너희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사람 보고 야 너 손 안 씻고 밥 먹었지. 야 너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안 했지 라는 그것이 바로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너무너무 싫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마음이에요. 도둑질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로 씻을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샴푸 먹으면 되겠어요? 옛날에 어떤 그 해운대라는 영화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요. 술이 취해가 속이 서니까 자다가 이런 갤포스라는 그런 약이 있어요. 봉지에서 이렇게 쭉 짜먹는 약인데 그게 갤포스인 줄 알고 샴푸, 일회용 샴푸를 쭉 찢어가 먹은 거예요. 입에. 그러니까 나중에 자다가 안에서요. 샴푸가 거품이 돼서 입으로 부글부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성경할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비누로도 씻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믿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법을 지켜서 나는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그 법을 지키는 이 모습이 뭐라고요? 세상에 초등한 거 좋아하세요. 그래요.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떤 것이 초등학문일까요? 우리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삼강오륜. 들어봤어요?
6: 아니요.
5: 이게 유교적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을 보면 반드시 어떻게 인사한다? 예,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유별이 돼야 된다. 임금님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친구끼리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결혼도 해야 되죠. 맞아요.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 안 하면, 그래. 애기도 낳겠죠. 이제 그런 질문 대답 안 해도 돼요. 너무 잘 알잖아요. 유치부 아이도 결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요, 잘했어요. 관혼상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20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옛날에는 의식을 치렀어요. 성인식. 그게 관이에요. 혼. 혼인이에요. 혼인. 결혼한 거예요. 혼인. 그 다음에 결혼한 게 그 다음에 상.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저렇게 하면 죽어서 좋은 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이요. 세상 초등 학문에 대하여 그것도 세상 초등 학문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세상 초등 학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죽었는데 왜 다시 그 옛날의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 말라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보세요. 23절 이런 것들은 즉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게 되면 첫째 자의적 숭배가 나와요. 이 자의적 숭배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할 거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막 만들어서 기쁘게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자의적 숭배로 나가요. 사람의 명령 가르침은 그 다음에 또 겸손하게 하려고 막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요 막 금식을 하는 거죠. 밥을 안 먹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막 금식하는 사람 물론 금식할 때도 있는데 몸을 자꾸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이란 말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좀 아는 말인데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종교개혁인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한 500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한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럴 때예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쟤는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가 나오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지 해서 가죽에다가 가죽 알아요? 가죽 가죽 목건에다가 끝에 쇠붙이 같은 것을 붙여서 이걸 때리는 거예요. 덩어리를 쫙 때리면서 덩어리에서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이도 나오고 어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몸을 때리니까 쫙 찌르면요 덩어리 피가 나와요. 그리고 막 무릎을 꿇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몸을 괴롭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일주일에 밥을 3일씩 금식하네.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네. 와, 저 사람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네. 와,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서 피를 흘리네. 와, 저 사람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육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심어준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내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따라가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것들을 볼 때는 이야 너 믿음 좋네 야 너 신앙생활 잘하네 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야 너는 너희 할머니로 외할머니로부터 너희 어머니까지 정말 성경 말씀을 잘 배웠구나.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단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가 11월 마지막 주죠. 골로새서를 이제 12월 달

0: 까지 다 마칠 거예요. 마치면 이제 새해부터는요. 크리스마스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선물 누가 주는데요?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1: 네.
0: 오케이.
1: 저도 알아요. 예.
0: 아 이럴 때는 지 대답 안 해도 된다는지요. 보세요. 숯. 보세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아이들의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요? 선물, 행사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세상 초동함으로 우리를 세뇌시켜 나왔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부터는요 이제 성경을 유치부도 할 수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하면 되거든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읽으면 이런 데는 대답 안 해도 된다 했죠. 그것도 자기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요.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또 새해에는 전도사님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창세기 1장부터 예를 들어 7장 읽으면 그거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질문 안 해도 된다 했지요. 그리고 마치면 여러분들 게임만 해요. 한 시간 반 동안 어른 예배 시간에.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그래서 일부러 다 챙겨봤어요. 몇 명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 예배 한 시간 할 동안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은 또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 찬송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송이 있죠.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 조각에다가 글을 써서 공원에 두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솔직히 전 슬퍼요.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도 않고 내 말을 들어주던 하나뿐인 친구마저 잃었어요. 난 매일 울어요.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그 글귀를 보고는 공원에 분필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위해서 생각나는 말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는 한 학교의 학생들이 많은 격려의 말을 남겼대요. 우린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들 썼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것은 우리가 한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서 힘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한 조그만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겪거나 또 앞으로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세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게 준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떠올려줍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모세는 적들을 물리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했던 그 하나님께 속한 강력한 지도자였죠.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들에게 말로 남긴 것이 이 말이었어요.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된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새로운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법을 어떻게 지금 배우고 계신가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또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예, 얼마 전에 척 수빈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예, 설교 초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나이가 제법 든 남자 한 분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달째 중병을 앓으며 누워 있는데 그 부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인은 35년째 함께한 그런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부인을 자기 옆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에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글썽한 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You know what? 내가 당신에게 싶은 말이 뭔지 아느냐고. 당신은 내가 불행을 당할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었지.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도 함께했고,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도 함께했고, 내가 총에 맞았을 때도 내 곁에 있었고, 내가 집을 잃어버렸을 때도 나와 함께했었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 자리에도 You are still by my side. 당신은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지. You know what?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냐고. 이 말들은 부인이 함께 손을 잡으면서 무슨 말인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함께 있는 곳마다 나의 불행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불행의 시작인 것 같다고. You are my bad luck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조강지처 같이 동행해온 아내에게 감사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자기 불행에 대한 탓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죠. 물론 이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집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만났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관계성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관계성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 삶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의 고통을 안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심령 안에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 삶도 건강하게 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성을 예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동안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성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맺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해서 여러분께서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루하지 않았나요? 내가 왜 이것을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들이고 관계도 없는 이름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중요한 한 장에 chapter 16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한 챕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토록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소개된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이들의 이름을 남겨놓음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마다 이 이름을 읽게 만들고 이 이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명단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신 대로 이 세상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all of Fame이라고 하는 각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올리게 되죠. 아마 오늘이 슈퍼볼 하는 날이기 때문에 maybe 톰 브레이디 같은 쿼터백은 명예의 전당에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다섯 번이나 챔피언십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편이긴 하지만 LA 램스의 쿼터백 고프 이분은 아직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이도 25밖에 되지 않았고 철출연의 첫 번째 출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름 그대로 배가 고픈 분, 배가 고프신 분, 고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에게 각광을 보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주위에 살고 복음 위에 달려간 사람들을 기억하지 세상의 영광을 선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명예 전당에는 반드시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 명예 전당에 꼭 새겨지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바울이 이 명단들을 기록한 이유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을 보화같이 여겼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he treasured people. 바울은 사람을 보석같이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장차 주님 오실 때에 그가 받게 될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 앞에 선 너희들이 아니냐 people를 이야기했어요. 그가 만났고 그가 교제했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바울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귀여길 줄 아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보석같이 여기는 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했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 가운데도 수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를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 수많은 릴레이션십들,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친구와의 만남도 있었고 부부와의 만남도 있고 직장이나 동료들과의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다뤄왔는지 우리는 지나간 날들에 만났던 그 관계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가꾸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맺었던 관계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잘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성이 건강해지면 우리 삶도 건강해지고 관계성이 건강해지면 삶에서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릴레이션십을 바르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관계성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 삶의 중요한 자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강한 시각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을 볼 때에 건강한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결실한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각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특정한 패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사람들의 장점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추한 면도 있고 또 밝히고 싶지 않은 누추한 면도 있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은 그가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점만 나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7명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7번째. 이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디 출신인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의 삶을 엿보게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냥 메리가 아니에요. 프라우드 메리도 아니에요. 힘이 수고한 working hard 메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힘이 수고한 마리아. 이 한마디 표현이 이번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을 보게 되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친척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동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이다. Highly respected. 사도들 사회에서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이다. 심지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보고 부족한 점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밝히기를 원하는 성향을 가졌는지, 아니면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장점을 먼저 보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양은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좋은 것을 보려면은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안경을 새로 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좀 더 세련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그런 안경을 제가 했는데요. 저는 항상 유럽 안경을 갑니다. 이태리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유럽이 제일 크니까. 제일 잘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갔더니 그만을 하더니 제 왼쪽 눈에 약간 난시가 있대요. 이 난시라고 하는 것은 각막이나 수정체가 고르지 않아서 모든 것이 흐려져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다른 걸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내 눈에 수정체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삐딱하게 보이고 흩어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망막이 울퉁불퉁하다면 누구를 보아도 삐뚤게 볼 수밖에 없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시각으로 돌아가려면 내 마음의 근본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솔직히 고백드리지만 죄악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sinful nature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근본은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마음을 가진 그 상태로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 삐뚤게 보고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누구를 보든지 바르게 볼 수 있고 축복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깨어진 측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건강해지면 인간관계에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마음의 장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배려가 있으면, 장벽이 있으면 역시 관계성도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름들을 다시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노예의 이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전체 인구가 약 한 100만 명 됐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 도시, 요즘도 100만 명이라면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이면 엄청난 크기죠. 근데 그들 중에 약 3분의 1 내지 어떤 분은 2분의 1까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약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혹은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8절을 잠깐 보시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이 황제 가문에 사용된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그 당시 가장 파퓰러했던 노예의 이름이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블리아는 probably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나오죠. 우르바노에서 나온 영어가 urban, 도시라는 영어에서 나왔어요. 이건 역시 노예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예 출신의 이름들, 실제로 노예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가장 하층에 속하는 lowest class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회적 계급의 장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리스도 블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영어는 아리스도 블루스라고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중간시대 아시는 바야
아신지 모르겠지만 중간 시대에 인터테스널 페리오드라고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시대를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0: 때에 잠깐 동안이지만 유대 독립 왕조 시대가 있었어요. 흔히 말해 헤스모니안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은 그 헤스모니안 왕조의 왕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 갈릴리 지역을 병합을 하고 최초로 본인을 킹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이때에 에스네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루스는 바로 그 왕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이름을 딴 헤롯 대왕의 손자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헤롯 대왕의 손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은 그 손자가 헤스모니안 왕조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즉 헤롯 대왕의 손자의 형이 누구냐고 하면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핍박의 바람을 일으켰던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의 이름이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1세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쳐서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투옥시켰던 그런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이 벌레에 먹혀서 죽임당했던 사악한 왕. 이게 바로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 동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스토블루스예요. 여러분 헤롯의 가문이라고 하면은 사악한 가문이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수의 가문인데 원수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의 이름이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등장한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속에 나오는 헤로디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헤로이라는 이름 뒤에 헤로디안, 헤로디온 이것은 maybe 헤롯 가문의 사람인 것을 추측해 하는 이름이에요. 원수의 가문입니다.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도저히 크리스천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원수된 사람들의 가문인데 어찌하여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과거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악한 일을 과거에 저질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동역자로 억셉트를 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장벽을 다 깨뜨리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초기 교회 공동체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에 드는 자들만 억셉트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반대 입장의 사람들도 억셉트했어요. 어떤 차원의 배려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장벽들을 이미 다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먼데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몸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관계적인 몸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원수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로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떠한 장벽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 앞에는 다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장벽이든지 선입관이든지 자아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의 장벽이든지 어떠한 장벽이든지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장벽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미국의 작가죠.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존 비비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 한 권이 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게 되면 이런 실화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존 비비 목사님이 플로리다에 있는 네이플스라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한 중년 나이 되는 남자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간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항상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고 하는 집회에 참석도 해보았지만 저에게는 전혀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서 있다가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고 했지 한 번도 내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 아들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36년 동안 아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마음 속에는 한처럼 이 증오심이 가슴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증오심의 이 장벽이 어떠한 은혜도 임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막고 있어서 교회는 다녔지만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랬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 그의 오랜 세월 동안 막혔던 벽이 깨어지고 36년 만에 자기 어머님께 전화를 했고 전화를 한 그 순간 그 모든 증오심이 깨어지고 두 분이 만나서 함께 울고 하나가 된 그 간증을 그분이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장벽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점잖게 그렇지 않은 척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매일 우리 마음 중심에도 이와 같은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와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찬양을 불려도 가슴이 터지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배어리가 있다면 그것이 과거에 형성되었던 증오심이나 상처 때문이든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든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십자가 앞에 꼭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때 쓴뿌리를 토해내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토해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건강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어졌던 은혜의 순간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왔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날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현재적인 삶에도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성이 정말 축복된 관계로 나아가려면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그가 받았던 은혜 한 개를 잊지 아니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She is my mother.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케이스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루포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 하면은 루포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은 사실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maybe 아마 구경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나왔다가 마침 나온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날이었어요.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죠. 로마 군사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됐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속으로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 괜히 잘못 나왔다가 뭐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뻔한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긴 했지만 그날 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처형의 현장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 현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온 인류의 죄를 한가슴에 안고 처형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친히 볼 수 있는 축복. 이것이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도 자기에게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속에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6세에서 9세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비로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야말로 그루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모두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그런 거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역사적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많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처형당하시는 현장을 보았던 구레네 시몬. 이 현장을 본 이후로 그의 삶은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그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구레네 시몬은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아들 루포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었던 즉 루포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설명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바울이 어릴 때 유모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도행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 믿은 후에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있다가 바나바가 내려가서 바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 바울을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의 뒷바라지를 했던 분이 루포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니그로예요. 니그. 그래서 maybe 흑인 계통, 검은 계통의 사람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probably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라고 하는 이론. 이게 FF 브루스 같은 분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maybe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에 아무도 없는 이 외딴 곳인 안디옥 지역에 왔을 때에 그의 뒷바라지를 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지금도 기억하면서 She is my mother.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담은 고백이었어요. 그분이 그에게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서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까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는 과정에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섬겨주었고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게 됐는데 이와 같은 은혜의 순간을 망각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없고 바른 인생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릴레이션십이에요. 이것이 깨어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인생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귀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기 때문에. 제 후배 중에 대학교 후배이면서도 또 신학교 후배이기도 한 목사님 한 분이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계십니다. 이현문 목사님이라고. 그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쓰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자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적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뇌성마비를 앓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20살이 되던 해인 1984년도에 그 동생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동생은 혼자 앉을 수도 없고 기저귀를 차야 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온 식구들에게 부담이 되고 고통의 원천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능력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아들을 보며 부모님들이 매일 하신 말씀이 하나 있대요.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하고 어려움만 안겨주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루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할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누구나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끼고 늘 암송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BBM 방송에서는 무료 성경대학을 개설하여 수많은 성경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도록 준비된 BBN 무료 성경대학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www.bbnbi.org에서 자세한 정보와 안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노진상 강사의 화요일 저녁 집회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요나서를 보시는데요. 요나서 4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는 모순투성이입니다.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셔서 내가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그 사람들이 참 악하다. 그러니까 니느웨 가기 싫고 요나가 도망가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탈시시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배에 풍랑이 와서 결국은 물고기에 빠지게 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에 삼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안에 있으면서 요나서 2장이 그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나서 3장에서는 또 가서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를 했더니 상당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반응이 일어났고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요나서 4장이 끝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다 말아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모순투성인데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서 갑니다. 물에 빠져서 큰 고기로 인해서 구조를 받기도 합니다. 그 물고기가 고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가 상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라고 하면서 책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고래인지 상어인지 그건 난 모르겠고 하여튼 큰 물고기로 인해서 이제 구조됐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서 물고기가 토해서 다시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얻고 그리고 설교한 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악하다고 했던 그 도시가 회개하고 부흥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설교자가 가장 경험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닐까.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설교했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회개하였더라. 그 왕까지 회개하면서 다 같이 그 나라가 주님 앞에 왔더라.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의 부흥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나 4장을 분노의 선지자라고 저희들은 그 요나 4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냄을 받고 사명을 다 했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반응을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왜 오히려 분노할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는데 왜 분노합니까? 요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요나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나의 문제 아니면 요나의 분노,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요나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표면적인 문제와 좀 더 내면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요나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분노하는 겁니다. 화내는 겁니다. 열받는 겁니다. 뚜껑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분노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분노를,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해서 하나, 둘, 셋도 쉬어보고 크게 숨도 쉬어보고 그리고 싸우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도 부부들 종종 있는데 그 깊은 문제에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고 갈라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해결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저희 교회에서 인도하면서 Gospel Transformation이라는 그 책에서 Anger from A to Z라는 그 챕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Anger from A to Z, 한국말로는 분노의 A to Z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분노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자녀들에게 내는 화, 아이들이 자꾸만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귀찮게 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화를 내는 부모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들만 셋이 있어요. 아들만 셋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했잖아요. 저희 고백이었었어요. 딸 필요 없어요. 주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딸 필요 없어요. 아유,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있긴 있는데 아들만 셋이에요. 이제 아이들을 셋을 키우다고 보면, 근데 이제 아이들을 셋을 키운다고 말을 하면은 저희 아내가 항상 화를 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내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신이 언제 아이를 키웠냐?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를 봤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래도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으니까 제가 이제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니까 참 아이들 키우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그 여자를 통해서 봤는데, 자녀들에게만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분노가 있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가 있다 그래요. 불편하는 것 불편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 하고 싶은데 자꾸 비판하면 불편해 한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또 분노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센스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편해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런 말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말이죠. 센스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마트에서 쇼핑카트로 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분노를 한다고 그래요. 미혼이라서 분노가 나오고 결혼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혼해서 분노합니다. 그렇죠?

받아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집안의 사소한 일로 자꾸만 화가 난다고 한대요.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계획을 방해해서 내가 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내가 구운 빵이 예쁘게 안 나와서 또 분노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중요한 시기에 차가 고장나서 코스타를 운전하고 오는데 차가 고장나면은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자꾸만 스피리추얼라이즈 하는 분들도 있고 니는 왜 사람 같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해서 분노가 나고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앉아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방문자가 앉아있어서 너무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편애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또 분당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면 부담이 가잖아요. 나도 잘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해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뉴욕커의 스피릿이거든요. You leave me alone. You don't touch me, I don't touch you. 이거거든요. 나의 식사에 초대를 거절했을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들, 뉴저지 사람들인가 봐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내는 사람을 보고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일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은 보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막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웃겨요? That's so bad.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싸우면 조용히 앉아있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싸워? 하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분노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에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도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욱 하고 밥상을 뒤엎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때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먼저 타을이지 않고 먼저 때린 다음에 이야기하죠. 저희 집에서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24살인데 큰아이가 제가 24살이라서 당황하셨어요? 큰 아이가 24살인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엄마한테 맞는 모습을 둘째 아이가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맞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엄마가 자꾸만 화가 나서 막 잡히는 것마다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큰 아이가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Why are you hitting me? 도대체 왜 때리냐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때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여러분, 분노는 죄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분노의 죄를 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분노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분노할 자격이 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자격이 있고 정당성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죄 밑에 죄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분노한 것만 본 다음에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밑에 무슨 죄가 있었을까? 요나의 죄 밑에 어떤 죄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저희들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English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But it displeased Jonah exceedingly, and he was angry. 문자적으로 직역한다면, it was evil to Jonah, a great evil, and it burned him. 한국말로 이것을 직역한다면, 제가 직역해봤더니 요나에게 악이었고 큰 악이었다. 그 악이 그를 태웠다. 아주 번역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읍이 무너지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0: 것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He wants violence. 완전히 폭력배 같은 생각으로 violence를 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절과 3절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에 빠져서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자기가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레벨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나라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저런 인간들이 나와 같은 레벨에 올라오는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차별의 문제는 미국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도 그저 헤이트 크라임입니다. 성경 공부에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한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I must end this.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총을 쏴서 한 명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인상도 우리의 차별도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우월감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질합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갑질합니다. 전도할 때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전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옳은 길을 찾았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전도하는 것을 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턴오프 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요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마치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신학과 지식을 신학과 그 삶을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알고 있는 것은 많았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신학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이라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생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대상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식과 생활의 갭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나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교인들을 절대로 못 봅니다. 목회 25년 하면서 너무 세련된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서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신학, 생활화되지 않는 신앙과 종교성은 요나의 분노의 원인이었습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종교적인 사람이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 분노했을까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분노했을까라고 해서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윤리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카테고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나는 종교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았다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성경 많이 봤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희생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위험성은 기독교의 핵심인 은혜가 빠졌다는 겁니다. 은혜로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은혜고 찬양하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과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맏아들은 순종으로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멀리했고,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로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결국 둘 다 아버지를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나중에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잔치에 들어온 아들은 큰아들이 아니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묻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퀄라이즈 시키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종교성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아니라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 선 우리들이 어떻게 분노할 수 있으며, 어떻게 차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가도 되고 저 사람한테는 갈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4장 4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한글 성경에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그렇게 좀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는 ES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Do you do well to be angry? Do you do well to be angry? 요나의 웰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너에게 이것이 좋은 것이냐? 너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 행복한 것이냐? 내가 분노내는 것이 너에게 이것이 괜찮은 거니? 평안한 것이냐? 화평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아직도 요나에게 헌신하고 계시다.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요나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은 요나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분노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요나, 에이 저 나쁜 사람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나는 누구라? 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뉴욕에서 커리어를 가진 분들은 소개를 할 때마다 꼭 질문을 하고 처음에 만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영어 교회를 합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Hi, my name is Stephen. What's yours? John. Okay. What do you do? I'm an accountant. I'm a medical doctor. I'm a chef.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정체성을 찾는지 엄마는 엄마로서 그래서 엄마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는 너무나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 것에 따라서 엄마는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녀들은 또 자녀로서 친구로서 아내로 남편으로 여친으로 남친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영광스럽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잊고 있단 말이죠. 저는 누가 저에게 소개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뉴욕 목회자 축구팀의 스트라이커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 목사이면서 스트라이커. 작년까지 저는 원톱 스트라이커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팔을 축구하다가 팔을 부러지고 축구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아무도 밀지도 않고 접촉도 없었는데 혼자 뛰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도 저는 뉴욕 목회자팀 스트라이커입니다. 제가 축구 게임을 한 후에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두 골 넣었어, 세 골 넣었어. 게임할 때마다 제가 두세 골을 넣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랑 축구하길래 그렇게 골을 잘르냐. 여하튼 여러분들은 어디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최고와 우리의 궁극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최고와 나의 궁극적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해보지 않았고 그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아프지 아파하지 않을 겁니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희들은 그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목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그의 정체성을 잊었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정체성을 물고기 뱃속에서 잠깐 찾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잠깐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찾았었어요. 근데 또 잊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나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적용하기가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교회 최근에 나가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굴곡이 많은 삶 가운데 그 고백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만큼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깊은 외로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주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주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김경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한 영혼의 구원의 비전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 제목은 안과 밖이 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안과 밖이 다 깨끗한 그릇.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But now, O Lord, you are our father. You are the clay, we are the clay, and you are our potter, and all we are the work of your hand.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We are the vessels made by God, made by His hands.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그 그릇이 커피잔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그 그릇이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다 모양이 다르고 또 목적이 다릅니다.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we can use the vessels or cups and containers all made by God because of His purpose. But today, the scripture verses we are looking for is not the kinds of the containers or vessels.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릇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릇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Hey guys, let me show this. It's dirty inside. Dirty outside, both sides are dirty. I show this. Inside are dirty. What about outside? It's clean. Okay. And let me show this one more thing. What about here? It's clean. Where? Inside. What about here? Dirty. Dirty. It's outside. Yeah. But I brought here a very special one. Because this is special, I put in this bag. Show this. What about this? Clean. What about here? Clean. Inside and outside. It's all clean. Right? Oh, clean. What kind of vessel, what kind of cups do you want to use it? This one. It's clean. Yes, you're right. 여러분, 오늘 아이들도 이거 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안가방에 다 들었고 하나는 안은 깨끗한데 바깥이 더럽고 하나는 안에 더럽고 바깥이 깨끗하고 하나는 양쪽이 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해야 된다. God wants to have such a wonderful, clean vessel inside and outside. Why?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생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양쪽이 다 깨끗한 그릇인데 이유는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은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He hates the dirty vessel.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What to you?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싫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더러운 외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잠언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교만한 눈, 거짓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증거 혹은 형제 이간. 여기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일곱 가지를 살펴보면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가 겉과 또 속이 다르거나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hardy eyes, 거짓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거짓 증거 혹은 거짓 증인, 형제, 이간 이게 다 양쪽이 더럽거나 한쪽이 더러운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바깥은 번질번질한데 속은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혀, 악한 계교, 거짓 증언, 형제 이간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교만해서 눈으로 교만한 것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He hated it.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어요? 물론 이것을 뒤집으면 똑같겠죠. 우리는 겸손한 모습, 열매를 맺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We are all not enough to worship God.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The treasure the Bible talking about is the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보배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부족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과 박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안과 박이 깨끗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자기를 씻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은 아주 가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The most valuable.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 쓰임을 받습니다. The most important. 또 어떤 사람은 가장 훌륭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The best. 또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valuable하게, 때로는 important하게, 때로는 아주 베스트로, 그리고 아주 빅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귀한 것입니다. 그가 작게 사용해도 하나님에게는 큰 것이고, 아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게 쓰십니다. 다 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귀한 것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가치 있고 중요하고 최고이고 그리고 훌륭하고 그리고 큰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박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벌써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안과 박이. 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안과 박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He is the maker. He is a creator. He is himself clean. He is himself holy. 이 바이블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But just he who called you,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is holy. So be holy in all you do.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거룩하라. 그리고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안과 박이 다 깨끗해서 거룩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담는 그릇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담겨진 것들, 그리고 쓰임에 합당하게 모습을 갖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The God we worship is the Spirit, unseen. Nobody can see him.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The way the people see our Lord and our God is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we must be clean and be holy.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홀리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과 박이 깨끗한 존재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원치 않는 것, 그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0: 하나님은 우리를 속과 밖을 다 보시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서 아니다, 너 조금 이따 봐라,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겠다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안과 박이 같아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넘겨주세요. 425장 찬송인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그리고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펀드레이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작 나갈 날짜가 됐는데 택도 없이 그 금액에 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물질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최한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침례교 총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말씀의 종교, 말씀의 교단, 그래서 말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1900년도, 1800년도 말 1900년도, 그리고 길게는 1940년대까지 그 역사 기록들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교단에 가서 쭉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특별 집회가 있는 사진을 쫙 보여주는데 거기에 설명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몇몇몇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굴습니다.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살려달라 그리고 헌신한다 그리고 막 그냥 달라졌습니다. 이 침례교회 교단 본부의 침례교회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뜨거움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갔죠. 그런 때였습니다. 이 부인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물질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 시간이 우리 한국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쫙쫙 하면서 소리 내서 막 버블리 막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속이 상해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들려오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이런 시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무슨 일이 되든 No matter what.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들은 또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만지는 그 토기장의 마음에 합당하게 만지는 이야기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프리카에 가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이 찬송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the final point,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 모르는 것처럼 이곳에 나와서 왕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예배에 참석하고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인물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증거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의 ITL 카드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ITL 카드를 통해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해드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받으실 것입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어느 원로 목사님이 비아냥 그리듯이 저희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그 한마디를 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두 종류밖에 없어. 한 종류는 대형교회 목사, 또 다른 한 종류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한국교회 목사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작은 자 작은 이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통 그 사람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을 내 인생의 책이다 혹은 인생 도서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방금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 인생의 구절, 제 인생 구절이다 그렇게 제가 부르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 그래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는 복을 줄 것이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서 나온 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저의 인생 구절이라고 부를 만큼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은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침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말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 말세를 준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주시는 비유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거 역시도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그런 권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깨어 있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행위,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깨어 있는 차원에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많은데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가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량한 작은 일 하나 이거를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런 어떤 그 영적인 행위만 강조해서 철학에도 나와야 된다, 뭐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된다, 기도는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건 강조했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정성으로 그를 베풀고 섬기는 일이 이 말세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좀 덜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미를 두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본문의 배경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조하셨던 거, 그 힘없고 천시받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런 힘없고 천시받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논리에 역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세상의 원리는 팍스 로마나예요.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게 그 팍스 로마나인데요. 이런 가치관이 팽배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세상 논리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작은 자로 살아라. 낮은 길로 가라. 낮은 자가 되라. 좁은 길을 가라. 이게 참 그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게 그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던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세상의 나고자, 또 쓸모없는 자, 또 존재감이 없어서 무시해도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루저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에 낙오되고 쓸모없고 존재감이 없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당혹스러운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와 흐름을 역행하는 가치관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인데 참 가슴 아프게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팍스 로마나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누가 크냐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 자체가 지금 제자들이 팍스 로마나 그 정신에 오염돼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참 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제 베푸시는데 어린애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좀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어떤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두 아들 중에 내 하나들은 주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앉혀달라고 청탁하고 또 그것 갖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스며들지 않고 팍스 로마라로 알려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제자들에게 자꾸 스며드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그 작은 자다. 내가 바로 주님이 그 작은 자를 섬기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탄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내 인생 구절로 삼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제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이 딱 예수님 당시의 그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온 세상이 다 뭐 교육이고 뭐 다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너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공부하라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도 좋은 그 대기업에 하고 그래야 또 장가도 잘 가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하란 말이야, 공부를. 온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다 팍스 로마나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그 신조어 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갑질이라는 이런 용어는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뭐, 심심하면은 나오는 게 지금 갑질 아닙니까? 갑질. 그 갑질이 뭐예요? 팍스 로마나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그냥 부리는 사람들을 그냥 막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이게 갑질 아닙니까? 심심하면은 나오는 게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고, 심심하면 나오는 게 그 갑질하는 그 사람이 그게 알고 보니까 권사래, 권사. 신문에 막 나는 그 갑질하는 그 사람이 장로래.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예수님 당시에 그 팍스 로마나 그대로 지금 그 답습함이 흘러가고 있고 오늘 그 제자들이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낮은 곳으로 가라 작은 자가 되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안 받고 그 팍스 로마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오늘 교회 꼴이 딱 그 꼴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장로를 뽑아줬더니 평생을 종처럼 섬기겠다고 답사도 다 하고 그러더니 한 2, 3년 지나면은
1: 언제 그랬냐 듯이 설설 이게 무슨 뭐 그냥 장로가 교회에 그 뭐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데가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라고 내가 꼭 토를 붙여야 되는 저를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가대. 처음 그 소프라노로 들어가가지고 참 겸손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다 그 의자 정리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한 5년, 6년, 7년, 8년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높은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의자 정리 지금 성가대 한 지 한 10년 이상 되는 분이 계속 의자 정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주일 학교든 성가대든 뭐 우리 뭐 부교역자들을 봐도 그래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성도님을 섬기고 애쓰고 저도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인데요. 한 7시 뭐 좀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역자가 대부분이에요. 안 그런 교역자도 있지만. 아, 그렇다고 다 7시까지 오라는 뜻은 아니고. 그 저는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로 사회 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으면서도 그 초심을 지키고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낮은 곳에서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교역자들이 있다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런 분을 존경합니다.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허드렛 일 안 하고 시간이 갈수록 말로 그냥 지시나 하고 하는 이 세상의 팍스 로마나 그 역량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거슬러 가는 거죠. 거슬러. 처음 오는 신입 회원들이 막 굉장히 대접을 받고 점점 막 연차가 높을수록 말은 줄이고 몸으로 봉사하는 게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뭐 제가 뭐 목사가 뭐 이런 권면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일 심한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비아냥 그리듯이 저희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그 한마디를 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두 종류밖에 없어. 한 종류는 대형교회 목사, 또 다른 한 종류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한국교회 목사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질책이요. 여러분, 제가 그 질책의 그 범주에서 내가 자유롭습니까? 분당 우리에게 처음 개척할 때, 맨 모이지도 않을 때, 그때의 저하고 지금의 저를 생각해 보면은요, 뭐, 유난히 내가 변질하려고 애쓴 적은 없지만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을이면 이제 새 생명 축제하고 뭐 태신자 적어내고 100번 해보세요, 그거.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세상과 달라져 있는 공동체라는 걸 확인시켜주지 않고는 전도 안 됩니다. 교회 가니까 뭐 더하두만, 뭐 더하두만. 이런 맥락에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경고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인생 구절로 삼고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인생 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두 가지 깊은 진리 또 의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되듯이 이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강력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다가 보니까요, 새삼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데요. 첫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소리도 큰 교회 만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의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이 부러운 거예요. 오늘 여기 참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세상 가치관과 충돌이 돼서 어떨 때는 바보 소리도 듣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 두 번째로 내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작은 일, 그것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35절 36절을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이게 우리가 못할 만큼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거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지금 목말라 갈증을 일으킬 때 물 한 잔 주는 거, 아, 나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 자꾸 입만 사는 것 같아. 입만. 그래서 허풍쟁이가 되는 것 같아. 막 입은 막 점점 거창해져요. 막 조국 통일 민족 구원, 뭐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고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가 자기를 왜 불러요? 막 숨겨 막 그냥 막 나는 숨겨할 거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 유난히 좀 뻥이 좀 센데요. 그렇게 그냥 민족 구원, 조국 통일, 막 북한 생각하면 뭐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옆에 지금 다락방 성도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격려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걸 안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막 그냥 막 우리는 너무 이 말에 거품이 많아요. 막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고, 그러나 시어머니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 참 우리가 이게 다 거품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막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그거 구호를 외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거 물 한 잔 떠주는 거. 오늘 여러분 누가 지금 그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이혼의 위기를 겪고 그래서 예민한 성격에 그냥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그런 어느 그 순원이 한 분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점심때 가면서, 아이고 김 집사 요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뭐 밥이나 해 먹겠냐고, 그래서 내가 샌드위치 사왔다고 이거 먹으라고 하는 이 작은 거 하나를 예수님은 엄청나게 크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런 정신은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엘리야,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 그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악한 아합 왕을 상대로 지금 자기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도전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제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야는 그런 큰 역할을 부여받았던 분이에요. 그랬던 거지만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라고 어느 참 불쌍한 과부 집에서 좀 머물 그 다락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머무는 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어간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요,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 죽고 내가 보니까 이 여자가 맛이 갔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손님한테 막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0: 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그 여자가 다 있습니까? 그 어떻게 왜그 자기 아들 죽은 걸왜 엄한 그 손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느냐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이 여자 이거 완전히 미쳤네 그러고 짐 싸가지고 아마 옆집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의 말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이 큰 그거를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열왕기상 17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다음 21절은 더 감동이에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가요, 아이고 뭐안 됐긴 안 됐는데 난 지금 민족을 구해야 되니까, 난그 못된 아왕을 지금 상대해야 되니까 이런 자잘한 일에는 나 신경 쓸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고 짐 싸가지고 딴데 가도요 그 엘리야 욕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 민족의 운명이 달린 사명을 가지고 그 악한 독재자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과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엄청난 일에 비하면은 그 과부의 눈물은 사소하게 짝이 없는 일이지만 외면하지 않고 세상에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 죽은 아이 위에 그냥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그냥 간지덕진데 세 번이나 몸을 펴, 그 아이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 그리고 그 작은 일, 바로 이거랑 같은 맥락의 정신 아닙니까? 예전에 그 허준이라고 동의보감을 완성한 그 의사 일대기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제 기억으로 이게 1990몇 년도에 나온 드라마예요. 그래서 벌써 뭐 거의 뭐 십몇 년이 지난 드라마지만요, 저는 그 드라마에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그 드라마의 한 대목은 내가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내 각인이 됐어요, 제게. 이분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의사 면허 시험 그거 보려고 이제 한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뽀찜을 지고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세상에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침도 놔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그냥 막 발목을 붙잡고 그냥 우리 살려달라고 막온 동네 아픈 사람들은 다 오니까요. 가는 데마다 이분이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또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막 점점 모여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침을 놓는 그 장면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냥 딱 뿌리치지를 못해가지고 동네 환자들 고치다가 의사 시험 보는 날짜를 놓쳐가지고 시험도 못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짓이죠. 아, 의사 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다 그게 설명이 되지만 왜 제가 그 많은 그 50부작인가 하는 그 드라마에서 유독 그 장면이 기억이 돼. 이게 팍스 로마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인 것 같아서 주님은 그 작은 자를 향한 그 작은 애씀, 나라를 구할 만큼 그게 큰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말세에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의 거품을 다 걷어내고 이게 강력한 주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뭐 조국 통일, 뭐 민족 구원, 막 북한 그거는 통일되고 하시고 오늘 당장 우리가 손을 뻗어 한번 손잡아 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그 눈물 닦아줄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지, 그리스에서 여러분 그 Suspended Coffee라는 용어를 제가 봤는데요. Suspended Coffee는 그리스에서 나온 출발한 거래요. 몇년 전에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경제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하니까 막 실직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Suspended Coffee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커피숍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이제 뭐 5천 원 하는 아메리카노를 내가 이제 마시러 들어가면 만 원을 내는 거예요. 만 원을 내고 한 잔은 내가 마시고 이한 잔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커피 한잔 사 마실 수 없는 그분을 위해서 그 한 분 계산을 더해 놓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게는요, 이제 커피 100잔이 팔리면 100잔에 이제 서스펜디드 커피.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그 메모지를 보고 커피를 이제 공짜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그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고맙게도 서울에서 어느 식당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던데요. 미리내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미리내가 무슨 뜻이지 했더니 미리내. 그래서 미리내 운동이래요. 똑같은 원리예요. 설렁탕 먹으러 가서 한 그릇값 더 내주면 바깥에다가 현황판 그 미리내 그 미리내 그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뭐 설렁탕 17그릇이 지금 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와서 거기 와서 이제 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요, 그 기사에서 그 식당에서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출한 아들이 여기서 다른 사람이 미리 돈을 낸 걸로 밥을 먹었대요. 그걸 먹고 집에 돌아올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 가출한 엄마가 한 이야기예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설렁탕 한 그릇값 내주는 일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가출한 한 아이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하느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안 해도 너무 심하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영혼의 변질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 작은 자 섬김은 우리 영혼의 변질을 막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 겸손히 섬기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팍스 로마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큰 것을 추구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움질할 때 얘들이 그냥 막 타락하고 변질하기로 결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성가대, 주일학교, 뭐 우리 같은 목회자 언제 뭐 우리가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뭐 섬기는 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냥 그만둘 거라고 결의한 적이 없지만 시간 지나놓고 나면 저절로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 아, 저는요, 이 사울왕의 그 처음 부름받을 때의 그 초심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사울왕의 초심이 겸손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는 사울이지만 나중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다 높이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만한 인간이 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사울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의 초심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을 했습니까? 스스로를 그런 작은 아이로 여기면서 그랬던 솔로몬이었지만 나중에 똑같이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비극의 악한 주역을 맞는 게 솔로몬 아닙니까? 제가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인물들도 다 나중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저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예외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내 인생 구절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 네가 진짜 낮은 곳에서 작은 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겨라.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큰 자가 되겠다고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기려는 애씀이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큰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는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도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채선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2절 유명한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주신 게 16절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세대 박스로마나 큰 거, 성공한 거, 갑질 이런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이거 듣고 회개해야 될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거 설교하는 저 자신이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한 번에 이렇게 확 그냥 변질되지는 않지만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남미 집회 기간 동안에 뭐 유력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의미 있는 일도 많이 겪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남미 집회하는 동안에 그 말기 암으로 내가 한국 돌아가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지만 그 약속조차도 지킬 수 없이 그렇게 죽어간 이름 없는 한 성도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게 무슨 의도겠냐고요. 내가 일부러 막 그분을 생각하려고 애쓰면은 그건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 그런 생각이 없는데 꿈에도 일어나서도 계속 그렇게 말기암으로 일찍 그 소천한 성도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가 대형교회 목사 이름 좀 알려지고 했다고 뭐 가는 데마다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장단에 놀아나면 네가 이제 사울이 되는 거라고 저에게 경고하는 말씀 아닐까요? 암만 누가 뭐라고 떠들어대도 여전히 그 이름 없이 죽어간 그 한 성도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기를 원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제가 또 한 번 더 발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남미 집회 스케줄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브라질에서 월, 화, 수 3일 동안 이제 그 저녁 집회를 이렇게 이제 금, 토, 주일 오후까지 집회를 마치고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월요일날 칠레까지 가는데 비행기 시간만 4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항에 가서 칠레에 4시간 타고 가가지고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칠레 월요일 저녁부터 바로 연이어가지고 월, 화, 수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 수요일 저녁에 칠레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 날 아르헨티나로 옮겨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금, 토, 주일 오후까지 집회하고 선교사님 만나고 뭐 특강하고 목 지금 안 돌아와 아직도 이 목이.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주일 저녁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말씀 오후까지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짰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 오는데요, 비행기 순수하게 비행기 타는 것만 스물 몇 시간이래요. 저는 그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스케줄 짤 때 이제 또 제가 얼마나 또 그 잔머리를 잘 굴리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 집회를 마치고 LA에서 이제 3일간 내가 쉬었다 가야 되겠다고 스케줄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LA에 도착하면 이제 한 3일, 한 목요일 정도까지 이제 거기서 쉬었다가 몸을 추스리고 이제 한국 가는 스케줄로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교회에 부탁을 해서 선교관,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제 선교관인데 난 선교사도 아닌데 또 빌려달라 그러니까 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선교관도 빌려놓고 또 이제 국제 면허 갖고 가가지고 이제 그 렌트카도 없고 3일을 이제 LA 비치를 그니면서 내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한국을 갈 거야. 이 스케줄을 다 잡았거든요. 미국에 와서 남미 집회 하러 미국에 와서 내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일 다 끝났는데 뭘 미적미적거리나 빨리빨리 가지 집에. LA 일도 없는데 그 무삼일식이나 거기서 뭐 무슨 렌트카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게 또 막 그냥 거기서 또 비행기 스케줄 조정하느라고 또 막, 막 고생고생해가지고 다 이제 조절해서 이제 바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케줄 진짜 무리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2시간 걸려서 달라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달라스에서 LA로 가서 LA에서 5시간 기다려가지고 LA에서 인천까지 39시간 걸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막 허리가 뽀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도 안 통하고. 딱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스마트폰, 핸드폰 딱 켜고 5분이 있으니까요.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우리 교회 그 부교육자한테 메일이 왔는데, 자기 교구에 암 투병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한테 자기가 병원으로 심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예배 다 인도하고 격려 다 하고, 이제 심방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생 딸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담임 목사님도 병원에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나보고 이제 병원에 심방을 가라고. 그건 내가 스마트폰에 집에 가서 켰어야 되는데 공항에 짐 찾으면서 켰는데 이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떡합니까? 가겠다고.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언제 갈지는 내가 지금 내가 잘 가늠을 못하겠다. 내가 내일 오전 중으로는 가겠지만 기다리지 마라. 그렇게 꼭 전해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오전이 돼가지고 일 보고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 그 딱 그 층에 딱 내렸더니 기다리지 마라 그랬는데 뭐 아버지도 와서 기다리고 대학생 딸도 기다리고 또 우리 성도 중에 그 직원이 또 같이 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오후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기다리고 계시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셔야 되다 보니 이게 위중한 거거든요. 제가 6인실인데 소리 조그맣게 내면서 이제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환자 집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요. 일어나려 그러는데 그 침대 저쪽편에 있던 그 나 불렀던 그 여대생 그 딸이 하는 말이 벌써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한데 목사님 내가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암으로 지금 이 위중한 상태를 보고 너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원망이 되고 시험이 들어.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 병원에까지 보내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졌던 섭섭한 마음이 내 다 없어졌습니다.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병실에서 그 울면서 그 얘기하는 그 딸의 눈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LA에 그 3일 머무는 거 취소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급하게 한국으로 보내 저를 돌아가게 하셨는지 답을 찾아서 너무 기뻤거든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완전히 실성한 여자처럼 그 손님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르밧 과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듯이 이 어린 우리 대학생 딸, 이 딸아이의 상한 마음,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통해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날 제가 돌아와서도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교역자 수련회 이제 2학기를 위한 전 교역자들이 1박 2일로 교역자 수련회를 가지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목사 아니냐, 어? 교역자 아니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애타게 찾는 그런 존재가 되자. 어?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우리가 그런 교역자, 그런 존재로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허튼 짓 하지 말고 소탐 대실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회를 가졌는데 고맙게도 우리 교역자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그날 모든 교역자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그 찬양하는 그 조목사님이 함께 부르자고 인도했던 찬양이 이거예요.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이 안 보이는 시대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팍스 로마나의 영역으로 모두가 다 우뚝 솟은 산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작은 자의 삶을 살라, 입으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온 몸으로 사셨던 거 아닙니까? 태어나실 때 말밥통,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버타며 사셨다가 마지막에 우리 같은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스스로 가 십자가신 그 주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 작은 자의 삶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의 용어에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아픔과 그 괴로움을 내가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감정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또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학문적 지식보다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야말로 상대방을 치료하고 나를 치료하는 놀라운 치료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감정이입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금 기도하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하나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198번째 시간. 주의를 눈앞에 두고 통감부의 전문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선교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교회 일을 도맡아 해오던 선교사들을 주일 오후 연회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뭔가 저의가 있었다.
1: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커져가는 교회를 말 그대로 와이를 시켜야 했었는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발견한 것이 성수주일이 부흥사경에 못지않게 기독교인들을 단합시키고 힘을 결집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연회를 만들어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일의 말입니다.
2: 이건 틀림없는 교회를 단합하기 위한 수작입니다. 교회를 와야겠다는 것이죠.
3: 교회 탄압이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야비하군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어떻게 하긴요. 가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곳에 갔다는 것을 여기 대한 사람들이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3: 그래도 통감부에서 부르는 건데 그냥 안 가기는 뭐하지 않나요?
0: 통감부 할아버지가 부른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그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회에 가게 되면 이곳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그리 좋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3: 그게 뭡니까?
0: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죠.
3: 교회가 흔들린다고요?
2: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잊히면서 연회, 그것도 일본 정부에서 주최한 연회에 참석해서 주일을 범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0: 그래, 준비는 다 되어가는가?
1: 예, 염려 놓으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연애를 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실수가 없어야 할 거다. 그들을 이번에 완전 우리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기회니까 말이야.
1: 제 아무리 신앙으로 수양된 자들이다 해도 우리가 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0: 교회에만 이번 참에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본청에서도 매우 기뻐할 텐데 말이야.

0: 아무리 봐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1: 뭐가 말입니까?
0: 심상치가 않아서 말이야.
1: 뭐가 말입니까?
0: 그게 말이야. 목사님들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1: 고주 목사님들이라면 선교사님들 말입니까?
0: 아, 그렇다니까니. 통감부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1: 통감부에서요? 아,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0: 내래 장에서 오는데 외놈들이 선교부로 가는 것 아니겠소?
1: 아니, 선교부로요? 아니, 무슨 일로 외놈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디요?
0: 내래 그걸 모르겠다 이 말이디. 뭔가, 아이고,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2: 어서! 응? 큰일이 안 나십니까? 큰일이라, 예.
0: 아니. 응. 무슨 큰일이 났다고 그러네?
1: 아이고, 응? 천천히 좀. 아이고. 숨 넘어가갔다, 야. 천천히 날래 말을 해보라오.
2: 그게 말입니다. 아이고, 숨차라. 그게.
3: 일본이 연해 선교사들을 초대한 것 그 자체가 당시 교회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일본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고 또 일본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교회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소문으로는 일본이 교회를 뒤에서 조절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었으니까요.
4: 그런 가운데서 통감부에 선교사들 연회 초대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소문은 빨랐다.
0: 뭐이가?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놈들이 베푸는 연회, 응? 그 연회에 참석을 한다는 기란 말이네?
2: 그렇다네, 예. 지금 길에서 그 외놈들이 그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 아닙니까?
0: 아니, 아이고, 이거이, 아이고, 이거이, 억하면 좋네.
1: 그죠? 응? 뭐이, 잘못 알고 온 거 아니네? 확실한 거 맞나, 이 말이야?
2: 지금 밖에 나가 보이소. 그 소문이 장 안에 파다하게 퍼졌는기라, 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리를 술렁술렁대고 있지 않았는겨.
1: 아이고,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하디요? 아,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거의 교회는 그죠?
2: 네네, 교회 댕겨오겠습니다.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0: 아니, 목사님, 대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외놈들 연회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에?
5: 고저 진정하시라요. 내려도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가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0: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저녁에 있는 연회에 간다는 거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주일을 그렇게 포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5: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못 믿으십니까?
0: 아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들을 못 믿으다니요?
5: 아, 그러니까니 아직 가지도 않은 연회에 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 계셔보시라요. 어떻게들 하시는지 가만 보고 있으시라요.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19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에서 근무하는 사역자들은 BBN을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급을 위해 또 더 많은 봉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는 세상의 직장과는 달리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구령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복음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보시지 말고 믿음으로 BBN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korean@bbnmedia.org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겪어야 될 그 심판, 당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는다면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비치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7편에서 18편 말씀입니다.
2: 17편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앞지 않은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4: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더라.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누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시편 17편에서 18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함없는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과 또 지켜 행함으로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새롭게 들으며 그 말씀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다가 혹시 막혀본 적은 없습니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한번 클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배우고 우리들의 몸으로 실천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뜻이 있다고 하는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아플 때나 편안할 때나 어떤 때든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저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태양빛을 또 태양의 공전과 자전을 이 태양계를 멈추게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양지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에 비추지 못하도록 양산을 받쳐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문제를 그분께 내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것이 은혜요 감사한 일이 되는 거겠죠. 담대함이란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열면서 말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담대함이란 여러분의 요청이 하나님의 요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주께 부르짖었죠. 히스기야는 앗수르인으로부터 위협적인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을 주께 보여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목 베임을 당할 때 그 마음 아픈 소식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에 빠졌을 때,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모든 것을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물과 슬픔과 삶의 시련을 넘어서서 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영광 받으실 목적을 갖고 일어나게 하셨다.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또 우리 가정과 교회 마을이 중심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사령부는 하늘에 있으며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오지 않으며 만일 그분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유의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 매우 냉정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갖기가 쉽죠. 예를 들어 성경 주석가들도 그녀에게 관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봉사로 방해를 받았고 최고의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막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잔인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정의 자극 받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배단위로 즉시 가도록 요청했을 것이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때때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는 이유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방법들은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감정에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 사랑을 사람을 망치게 하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망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에 의해 유도되시며 그 사랑은 개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본문에서 여러분 여기 다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 계셨는데 돌아갈 것을 종용받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돌아가시며 그의 제자들을 위험한 지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는 12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한 위대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일생 동안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하루를 연장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태양이 오후에 서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다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사단도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는데 실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는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두움 가운데 머문다면, 어두움 가운데서 일한다면 여러분은 넘어질 것입니다. 베다니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어둠의 빛이 있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잠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 영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생과 죽음의 잠 모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의 육체는 무덤에서 잠들지만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로 불리우시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오늘날 어딘가에 주무시고 계시다는 의미인가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육체 가운데 계십니다. 신자들은 즉시 주와 함께 있기 위해 가지만 육체는 다시 살림받는 부활의 날까지 잠들게 되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 죽음은 육체의 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잠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잠은 노동으로부터 안식입니다. 이것은 오늘 새 날을 위한 새로움과 준비를 위한 휴식을 말합니다. 잠이란 단어가 신자들의 죽음을 의미하며 사용될 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체는 주님에 의해 깨워지기 위해 잠들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자명종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육체로 깨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라고 성경에 쓰여있는 그 헬라어를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아나스타시스는 일어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말을 하기를 부활은 육체적이기보다는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일어나는 것이 영혼이라면 그것의 자체는 어떤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부활은 일어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늘 육체에 대한 언급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육체는 결코 죽지도 잠자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실제이며 육체의 한 두려운 실제입니다. 그러나 부활 역시 실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다시피 인간은 죽음의 때에 그만둡니다. 병원에서조차 죽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한 환자에 대해 치료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그가 죽게 되면 그들 모두는 치료를 멈출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 그들은 끝이 아닙니다. 과학은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지만 인간이 멈춰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을 시작하심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활이 바로 그것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우울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기꺼이 죽었습니다. 저는 시몬 베드로가 죽음을 의미했던 것처럼 도마 역시 자기의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믿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에 만일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황금문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다니까지 걸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마르다는 늘 적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믿음뿐 아니라 조바심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배웠죠. 우리는 여기에서 마르다가 조금만 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실 것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여, 당신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집에 계시며 당신의 테이블에 앉아서 당신의 서비스를 또 당신의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지금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그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봐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자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23절로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미래에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새롭게 얻을 것이라는 확신에 의지하는 것이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는 주께서 오시고 계시며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임을 믿는 것이 더 쉽다 하는 겁니다. 애도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 꼭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저는 방금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위로받고 있는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르다가 구약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께서 지금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늘상 우리와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해도 그는 살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장래를 내다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사람이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며 자는 자는 누구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가 결코 자기 죄의 형벌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27절도 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베드로가 했던 것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분께서 메시아임을 이해하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음을 우린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로 31절까지 보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떠나가더니 그랬습니다. 비록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몰래 말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파기하실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모든 군중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녀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이러면서 이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는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심지어 음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음행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애창과 주의 만찬은 무질서했고 교회 안에 사랑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를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에 대해서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일이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기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상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때문이라고.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얼굴도 못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못 봤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안 읽어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면서 여호와를 그대로 발음하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으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주님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주님으로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주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그들이 믿고 고백한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실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두 분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도 여러분 사실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도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분이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참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믿는 교리를 뭐라 그럽니까? 무슨 교리라 그럽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구원의 교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치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어떤 교회는 이 구원을 너무 어렵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교회든 구원파 교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원을 어렵게 말합니다. 뭘 깨달으라고 말을 하는데 설명을 안 해줘요. 스스로 뭘 깨달으라 이거예요. 근데 진짜 어렵게 마치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다 구원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불분명해요. 예정론에 깊이 빠져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냥 저절로 다 된 것처럼 하나님이 택정하셨으니까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구원에 대해서 어렵게 마치 자기네들만 구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누구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 구원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원의 기준이 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내 주님으로, 내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 계시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구원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으셨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냐?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얘기도 보시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 봐서 옮겨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천국 가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여러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확신도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이 확신 가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확신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같다는 거예요. 예, 성령은 같고 또 주는 같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같으니, 같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고,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고, 같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같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같은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이거는 모순 중에서도 아주 큰 모순에 해당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통일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잘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다. 사역은 여러 가지다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 성령님도 같은 하나님,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직분을 주시고 다른 사역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주시고 이런 직분 주시고 저런 직분 주시고 뭐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다. 아, 그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다 무엇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0: 1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참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소개 잘하고 예수님 잘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며 내 동생. 그래서 아버지는 사라져요. 왜요? 아버지는 한 분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엄마 부리면 엄마 100명 받아요. 큰일 났다. 엄마 100명 어떻게 모시지? 한 명 엄마도 모시기 힘들어서 끙끙거리는데 자식 부리는데 자식 100명이 나와요? 집 부리는데 집 100채 나와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와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인지 참 의심스러운 게 예배 마치면 5분 안에 다 사라져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입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더라. 그는 선지자라. 이 시편 16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음부에서 무덤에서 썩음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어로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는데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여금 음부에서 썩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말해요. 하나님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거기 다윗의 왕이 앉게 하리라. 다윗 언약이잖아요.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다시 미리 봤대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시편 16편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얘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다윗도 죽었는데 무덤에 있는데 그럼 누가 무덤에서 안 죽고 살아나지? 부활하지? 성령이 임하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십자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잖아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니 이 예수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어디에 올리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셨잖아요. 그 높은 곳에 올리셨잖아요. 올리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만 성령이 임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십자 지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누구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이게 되죠. 이 예수님과 묶이게 된 자는 비록 내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간을 빼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져 있잖아요. 그 보좌에 앉혀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스데반이 간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두 보좌에 앉아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열두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시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 이것은 또 시편 110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예수님 어디 가 계세요? 열두 보좌. 보좌가 하늘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수들을 다 뭐하기 위해서? 발등상,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한 자는 이 땅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역사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진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겠죠.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은 그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 함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비판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가장 복음을 비판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핍박하는데 지금 이것이 사도들이 성령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뭐예요?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사사에 보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사사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구원.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하면 심판. 그럼 열두 보좌에 앉아서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럼 사도들만 그래요? 오늘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록 하였으니 그는 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 그럼 온 이스라엘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심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뭐가 돼요? 구원에 이르지만 이 복음을 배척하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에 의하여 이게 보좌에 앉은 근세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있는 근세가 이 모습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딴 것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위임을 받은 성령,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 이게 사사들이 책망할 때에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그랬던 것처럼 보좌에 앉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구예요? 오늘 이방인이 우리까지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아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이 오면 너희가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들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심판해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잖아요.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말라기서 예언한 그 성령, 요엘서 예언한 그 성령은 종말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해 세상 끝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임했다면 세상이 끝난 것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종말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 자들이 보좌에 앉은 왕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심판 당할 자는 복음을 배척하고 구원받을 자는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중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중생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세상에 온다면 이 단어하고 중생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것이 디도서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자 청년 우리의 의로 구원한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새로운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맺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보좌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보면 28절 다시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어서요? 거듭나야 되죠. 성령에서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되면, 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따라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해라. 그럼 열두 보좌에 지금 앉아서요? 안 앉아서요? 성령에 앉아서는 앉아서요. 뭘 하고 있어요? 왕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복음으로. 복음으로. 왕의 사신으로 복음을 들어서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는 이 말씀을 몇 곳 더 찾아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소송이 있으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바울사도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 성도가 뭐요?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하려면 무슨 자리에 앉아야 판단해요? 임금의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보좌에 앉아야 세상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보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성도가 누구를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구도 판단해요? 천사도 판단할 자리로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에서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합동측 총회 가보면요. 세상 법정 고소하는 놈들 많아요. 노회장은 이름으로 총회장은 이름으로 성경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노예도 뭐 세상에 법정에 고소해서 수천만 원 손해봤어요. 법정 소송비. 미쳤어요. 그건 제가 가서 소수자 발언은 하지 마세요 한다고 뭐 안 할 사람들입니까? 요 앞에 옆에 요 어떤 노예도 있어요. 소송이 나가지고 지금 세상에 노예를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물을 가지고 노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또 잘못될까 싶어서 변호사 불러가지고 변호사 기록해가면서 노회를 열었다는 것이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래 니 다 먹으라고 가면 안 됩니까? 얼마나 엉터리 보좌를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갈까요? 여러분 세상 성도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하려면 어디 앉아야 된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아야 되잖아요. 천사도 심판할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십자가 진 모습이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하겠죠. 아무도 당신이 임금이군요. 무릎 안 꿇어요. 괜찮아요. 그게 뭐 의미 있어요. 한 것도 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니까. 자꾸만, 로마 황제가 된 줄 아는데. 세상 임금이에요, 그게. 그게 세상 임금에 속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잖아요. 앉혀놓았대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무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우리에게 달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복음 전한 자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는 모습으로 가잖아요. 희생하는 모습으로 가잖아요. 누가 그를 왕으로 대접할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진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십자가로 가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대접했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등극하셨어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사는 보라 하늘 보좌에 등극하셔서 그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영이 임한 자들도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게 네가 무슨 왕이냐.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 어떻게 핍박했어요.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핍박했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모습으로 갔다니까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 모습으로 스데반 보십시오. 성령님에서 보좌에 앉았는데 그 모습으로 갔잖아요. 무슨 큰 소리를 쳤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열두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세요? 열두 보좌에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열두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길을 안 가고 그저 하늘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세요? 그게 뭘 버린 거예요? 그게 뭘 버린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될 때가 되었다고 베드로는 사도행 말씀해요. 하늘의 집에서 심판하는. 그 교회에서 이미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거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29절 보십시오. 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 전토를 버린 자마다 몇 배를 받고요? 여러 배. 이 누가 보면 뭐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럼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이게 또 뭐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집을 버렸어요. 그런데 집이 갑자기 서너 개 생긴다. 그럼 뭐 예수님에서 아내를 버렸어요. 그럼 갑자기 아내가 서너 명 생기는 겁니까? 아, 예수님에서 자식을 서너 명 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자식이 서너 명 생기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 100배가 된다 그랬어요. 집 한 채 버리면 100배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아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오면, 새로운 세상에 오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며 내 동생. 그래서 아버지는 사라져요. 왜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엄마 버리면 엄마 100명 받아요. 큰일 났다. 엄마 100명 어떻게 모시지? 한 명 엄마도 모시기 힘들어서 끙끙거리는데 자식 버리는데 자식 100명이 나와요? 집 버리는데 집 100채 나와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와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인지 참 의심스러운 게 예배 마치면 5분 안에 다 사라져요. 야, 이게 정말 새로운 가족인지?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족끼리 땀보따리 챙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가족 아니죠? 물론 조금씩 비자금 만들어 놨다가 뭐 생일날 선물 사주는 정도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땀보따리를 찬다. 이거 자체는 이미 뭐예요? 가족 아니에요. 저 인간 배신하면 요거 챙겨놨다가 내가 따로 살아야지. 이거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혈육을 나눈 가족이라면서도 사실은 땀보따리 챙기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건 가족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가족 아닙니다. 그건. 보세요. 성령님에서요. 성령님 하게 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0: 그럼 우리 성령님 한 거 맞아요? 정말 우리 성령님 한 거 맞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재산의 유무상통 없이 한번 나누자고 해볼까요? 이걸 법으로 한게 공산주의예요. 법으로 한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망했어요. 왜? 인간의 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집단 농장은 농사가 엉망진창이라도 자기 집 텃밭에 몇 포기 피우는 배추는 벌레 잡고 그래가 통통하게 살 잘 찌우더라니까요. 인간의 탐심은 몰랐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걸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아요.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요. 정말 이런 공동체 생각을 했거든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이런 공동체 굉장히 많다고요. 정말로 니 것 내 것 없이 사는 공동체가 너무 많아요. 왜? 경쟁이 너무 힘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뭐 공동체,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유무상통 정말로 해요. 니 것 내 것 없이 법으로도 그렇게 사는 곳이 많아요. 근데 제가 포기한 것은 복음을 듣고 나서 포기했어요. 인간이 법으로 해서는 안 되구나. 근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하고 그리스도 영이 임한 건 맞아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웃에, 이웃과 내가 니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이 말을 하죠. 당신 정말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재산 내하고 똑같이 나눠서 반반 한번 해봅시다. 정말 당신 재산 내, 당신도 다 팔고 내 것도 다 팔고 딱 절반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아봅시다. 안 되겠느냐고 돌아서면 그건 영생이 없어서 도망간 거나 똑같잖아요. 부자 청년이나 똑같잖아요. 자기 소유가 많으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세상이 왔고 성령이 임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됐다면 우리가 안 됐죠 다. 뭐 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기 소유 늘리는 재미로 살아가잖아요. 교회당에 와서도 자기 소유 늘리는 기도를 했고 자기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복이라고요? 말세에 재물을 사왔다가 그 재물이 네 살을 먹으리라. 야고보서 5장에 엄중한 말씀이 다 있어요. 정말 그래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을 버리고 나왔는데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집안에서 쫓겨나요. 갈 데 없어 울고 있었더니 저쪽에도 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네. 당신은 왜 그래요? 나도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 모였어요. 여러 배 받은 거잖아요. 그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 배 받은 거 맞지요? 당신이 내 어머니네요. 당신이 내 형제네요. 당신이 내 동생이네요. 여러 사람 만난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열두 보좌 앉은 자들의 사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너무나 선명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면 선명해요. 이걸 우리 인간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다 연결돼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이들은 뭘 얻을까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었는데 같이 살자. 정말 제 주변에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있어요. 때론 정말 그래요. 이건요, 저보다 오히려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걸 더 잘해요.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면. 밥 먹고 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같이 먹고 살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왜요? 당신이 정말 복음 전함으로 힘든다면, 밥 먹고 사는 거 내가 필요하면, 밥 먹고 사는 거 같이 먹고 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세님, 그게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성령이 말이라. 이거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령이 말하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죠. 베드로도 그렇게 전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말, 그러면 성령이 말이니.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의 가족 관계, 죽으면 다 끊어집니다. 혈육의 가족과 죽으면 다 끊어져요. 하늘 날아가면요, 기억조차 안 납니다. 당신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에서. 그 기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 안 나요, 그거? 옛날에 바람 피던 남자, 여자가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기억 안 나요, 그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억조차 아니하시리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몸으로서, 한 형제자매, 한 몸인데, 손과 발들은 뭐라 안 그래요? 놓고 놔주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와 주인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야만이나 지식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이만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얻습니까?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거 다음 주에 같이 연결해보고요. 한두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뭘 봤습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 과연 무엇을 봤습니까? 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 옆에,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뭐예요? 예, 믿음의 장이라 그러죠. 도대체 뭘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상주심의 이 사이 과연 뭘까요? 11장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청원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였어요. 그거 거절했어요. 모세가요, 잘했으면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거 다 거절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산 이유가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보. 그러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상이 뭘까요? 애굽보다 더 나은 보물이에요?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고난받는 걸 기뻐했어요. 뭘 바라보겠다고요? 상을.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세요. 그분이 전부세요. 예수에서 받으셨나요? 상 다 받은 거예요. 예수에서 없으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져도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상이에요? 저주죠. 성령이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욕심이 눈에 가려서 이 세상신이 눈을 가려서 그렇지 그 주께서 우리의 눈을 벗겨주시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고린도 3장에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세상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나요? 다시 살리심을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편에 계세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면 그분과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끝내버리시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돼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그게 건물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줘요. 어린 양의 신부가 오는데 세상에 그 기초가요. 그 문이 열두 지파의 이름이고 그 문의 기초가 열두 사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열둘은 아들의 숫자예요. 열둘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이라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하고 살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보좌에 앉은 그들이었고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 이 땅에서는 스데반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른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상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자들을 자기의 신부라 그랬어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삼은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떠여진 자들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수납되어지고 알아졌다면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 다 못 버렸어요. 십자가에 도망갔어요. 그런 베드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상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상이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구원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교회에서라도 부분적으로 맛을 보게 하시고 맛을 보면 볼수록 더욱 완전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BBN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나의 욕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중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랄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영감 있는 예배, 목장을 통한 교제, 교육을 통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비전 있는 교회로서 꿈과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그게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은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죠. 시간은 참으로 빨리 갑니다. 저는 신년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7월 그것도 둘째 주일입니다. 그 말은 조금 있으면 성탄주일 예배를 드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라는 디저트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 오호라 시간이로고. 전도서 오늘 읽을 말씀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저지머니인데 여기 판단이란 말은 그 때에 맞는 결정, 디시즌,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만드시면서 그 빛은 낮이 되고 그 빛이 아닌 부분이 밤이 되면서 시간이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시간을 만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시간의 근원은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잘 사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근원은 빛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시간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다란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셨는가? 여기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을 우리도 구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biblical background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신약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 다음에 호라. 헬라어로 시간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의 이 사상이랄까요? 시간에 더 예민한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불특정한 양적 시간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여기 오랜, long time, 그 time에 크로노스가 쓰였습니다. 그냥 불특정한 양의 시간이죠. 그냥 오랜 동안, 예. 거기에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서 내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질적 시간. 예. 우리도 아내와 혹은 아이들과 퀄리티 타임을 가지시나요? 이런 질문하죠. 예. 결정적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 예.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실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호라라는 것입니다. 예. 호라는 뭐냐 하면 구체적 종말적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 여기서는 호라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종말적인, 그야말로 종말적인 시간에는 호라라는 말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 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호라라는 시간이 영적으로는 좀 더 깊이 더 종말을 향해서 더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을 말해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때 호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내 때와 사실은 같은 그러한 때인데 여기서 호라가 사용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지금이 바로 그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호라에 맞추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호라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호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때의 호라인가, 그걸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호라를. 여러분의 교재에는 카이로스와 호라, 예, 그걸 모아놓은 거를 제가 거기 교재에는 써놓았는데요. 예, 호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정적인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무엇을 할 때인가.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호라가 온다. 곧 이때라 그랬어요. 지금입니다. 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예배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다란 말,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요, 바우 다운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절을 하다, 무릎을 꿇다, 절하다, 그 뜻이 예배하다의 원어입니다. 예. 그럼 모든 사람이 예배한다는 건 뭐냐? 사실은, 예,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세상을 예배하는 거죠. 예. 그들은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예배하지,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배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들도 사실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세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예, 세상 앞에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도 그런 예배 아닌 예배를 그들도 드리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예배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예,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라고 했어요. You must.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in spirit and worship.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In spirit. 영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것,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랜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 in spirit의 spirit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만약 있으면 in the spirit 했으면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in spirit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일까? 예.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데, 그죠? 예. In spirit, we worship in spirit. 그거는 spiritually worship한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예, 계속 저 안에 의문이.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가요? 그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것에 저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결정적인 것은 구약 성경에 영이라고 나왔을 때는요, 항상 같이 동반되는 의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처럼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막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예,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영적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그 갈망이 살아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네, 그게 다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산? 화산이, 예, 화산이 그 살아있는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화산 안에서 용암이 확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화산은 휴화산이라고 그러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예, 죽은 건 거죠.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활화산과 같은 예배, 내 속에서, 예, 네, 이렇게 팍 복받쳐 올라 나오는 찬양과 감격과 감사, 어떨 때는 통회하는 마음조차도, 예, 살아있으면 꿈틀거려요, 그죠? 살아있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예. 그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죽은 예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내 안에서 때때로는 통회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고, 그러한 것이 살아있는 그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 우리는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말씀의 터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는 간구를 올려 드리는 것이고, 찬양대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도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예, 살아있는 반응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그냥 앞에서 말해도 그냥 가만히, 예, 아무 반응이 없이, 예,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역시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깨닫고 이 내 영혼이 그냥 거기에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0: 그게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11시에도 여기 호라가 쓰여져서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시간 같잖아요. 11시, 오후 5시. 예. 그런데 여기 호라, 구체적 종말적인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 호라가 쓰여요.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있고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속 뽑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포도원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죠. 예. 이 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일할 일꾼을 불러가지고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12시에 또 일꾼을 들여보내고, 또 오후 3시에 이제 일꾼을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마감하는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돼요. 그때도 나가니까 아직까지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 포도원 일하는 품꾼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놀고만 이렇게 있을까요? 예. 이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어디한테 불려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 뽑아서 가고 이랬는데, 예. 이 사람은 보니까 일을 별로 잘하게 생기지 않은 건 거지.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뽑혀서 가는데 이 사람은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 사람은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한 시간.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 비실비실하게 보이는, 일을 별로 잘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 마지막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시간 일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5시에 이렇게 불리어감을 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 그러면 새벽 6시부터 불려가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겠죠.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벌써 오래 전에 불려가서 쓰임받은 사람들, 일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일할 마감하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 저희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야 할. 예. 하나님 보실 때에 별로 일을 잘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좀 부실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좀 폄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나 같은 부실한 그러한 사람인데, 예, 그리고 시간 많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예, 저와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인가? 포도원에 투입돼서 일할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에요? 한 시간이에요. 종말적인 이 한 호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 지금 사실은 너희한테는 한 시간밖에 없는데 예,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뭐 할 때인가? 예.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예, 우리는 포도원에 투입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시기에는 카이로스라고 적혀졌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 깰 때에는 호라란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확하게 저희는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할 때입니다. 깰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지금 주무시고 계신 여러분, 깰 때입니다. 예. 깰 때라는 거예요. 이미 잘 때는 다 지나갔어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은 영적은 잠자는 사람들이 예,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 음란하거나 호색한다, 다투거나 시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씩 둘씩 둘씩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자는 건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술, 그 다음 성, 그 다음 관계. 예. 다투거나 시기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다투고 살아있는 사람이 시기하죠. 사실. 그런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술, 성, 관계에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자기 민족은 멸족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촌인 모르드개는 양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 때를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이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때에 가장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레이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부러 무시하려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의 심판자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다행히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 진리를 깨닫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 다른 이들에게 확신을 시킬 수 없었답니다.
1: 어디 가려고요, 레이?
2: 오늘도 장례식이 있어.
1: 또 서핑하던 친구였어요?
2: 어.
1: 이번에도 마약 과용 때문인가요?
2: 아니. 하지만 마약 과용 상태에서 싸움을 했대. 상대편 남자가 맥주병을 깨서 친구를 찔렀는데 동맥이 심하게 파열돼서 출혈을 멈출 수 없었나 봐.
1: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벌써 몇 명째죠?
2: 5명. 하지만 분명히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0: 뉴질랜드 태생의 이 남자는 10대 초반에 서핑을 배운 후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서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대 초반에 서핑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 원했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레이 컴포트 간증의 결론입니다.
2: 당시 저는 22살이었고 해변에서 서핑용 의류와 제가 직접 만든 가죽 카보이 자켓을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결혼한 아내 수와의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가게가 있던 건물이 팔리면서 6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크레스트 처치시로 가게를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탔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저들은 나랑 똑같아. 나랑 똑같이 인생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만약 저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죽는다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사랑하는 하나님, 저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장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버스로 통근해보니 어땠어요?
2: 솔직히 내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어. 하지만 버스로 출퇴근을 하면서 정말로 내 눈이 열린 것 같아.
1: 어떻게요?
2: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전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1: 당신 나중에 목사가 돼도 되겠어요.
2: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난 공적으로 말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 고등학생 시절에 연설을 해야 하는 적이 있었는데 말하는 중간에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야 했어. 얼마나 창피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1: 기억해요, 여보.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 그래, 맞아. 그리고 나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어차피 크라이스트 처치시에서는 공원에서 공적 연설을 하는 게 법으로도 금지도 있잖아.
1: 그렇다면 또 다른 전도지를 써서 당신 가게에서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2: 전도지?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공원에서 공중연설을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법사 같은 복장의 한 남자가 칠판을 설치하더니 마치 공중연설을 하듯 칠판에 메시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미디어에서 엄청난 논쟁을 벌였고 결국 시의회에서 공중연설을 허용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 가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 이발리, 요즘 일은 어떻게 돼가?
2: 옷 파는 일? 아니면 내 아버지 일?
3: 내 아버지 일? 그게 무슨 뜻이야?
2: 아, 요즘 공원에 설치된 연설자 코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거든.
3: 이야, 난 네가 공적으로 말하는 건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2: 싫어해.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나도 그 일을 하는 거야.
3: 하긴 뭐, 너 나한테도 얘기해줬지? 기억 안 나?
2: 기억나지? 그래서 요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
3: 아니, 그때 네가 해준 말들은 너무 좋은 말이라서 진짜라고 믿어지지 않더라고.
2: 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야.
3: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 신을 따르고 있지.
2: 혹시 마약을 뜻하는 거야?
3: 당연하지. 난 내가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
2: 서핑을 했던 친구들 중 다수가 그 당시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퍼였던 친구 한 명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야?
3: 합성 헤로인이야. 우리가 세 명의 의사에게 이 약을 얻었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의사들에게 앞으로 약을 끊기로 노력하겠다고 확신을 주는 거야. 그런 그 의사들은 우리에게 약 50알을 처방해 주거든. 하지만 난 그 쿡이라는 늙은 의사한테는 다시는 안 갈 거야. 그 노인네가 나보고 무릎을 꿇게 하더니 날 위해 기도를 해주지 뭐야?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더라니까? 진짜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1: 그 아파트는 어땠어요, 레이?
2: 너무 끔찍했어. 그런 것은 난생 처음이었어. 그들은 의사들을 이용하고 있었어. 그들에게 별 생각 없이 처방해준 약이 그들의 마약 중독을 오히려 돕는 꼴이 되고 있다고.
1: 그 사람들 인생을 너무나 낭비하고 있네요. 다들 몇 살이죠?
2: 일부는 10대야.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들 중 몇 명은 결신기로까지 이끌었었는데.
1: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군요.
2: 난 이제 친구들의 장례식에 가는 게 넌덜머리가 나. 어떻게든 이 미친 짓을 그치게 해야 돼. 저는 마약으로 죽어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8쪽 분량의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한 공익신탁과 연결되었고 각 학교들에 배포할 팸플릿 제작을 위해 $1,000를 지원받게 되었죠. 그 후 저는 그들에 관한 책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흘 동안 책을 집필한 뒤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 책을 비난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 그 책이 공적으로 광고되는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책은 매진되었고 유명세를 탄 덕분에 저는 여러 학교와 교회 그리고 예배에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또한 그 후 저는 마약 예방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4: 저는 쿡이라고 합니다. 의사죠.
2: 아, 선생님에 대한 말씀은 들었습니다.
4: 저도 레이 씨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레이 씨가 친구분들을 마약에서 구해내려고 애쓰신다고요. 저도 그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이거 보이세요? 레이 씨 때문에 저를 찾아온 젊은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모두 적혀 있어요.
2: 그런데 쿡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전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들은 선생님에게서 약을 얻어낼 목적으로 제 이름을 도용한 후에 그 약들로 합성 헤로인을 제조하고 있어요.
4: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 예,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한 친구의 아파트에 우연히 들르기 전까지는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합성 헤로인을 만들어 스스로들 주사를 놓고 있더군요.
4: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2: 지금 제가 마약 사용의 해악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동안 두 라이벌 관계의 갱단들이 칼과 도끼를 갖고 공공광장에서 패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맨이 그 싸움 전체를 필름에 다 담았죠. 경찰에서는 그 영상을 법정 공판에서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해 압류해 갔습니다. 많은 갱 단원들이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나중에 그곳에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필름을 상영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쯤 저는 공원의 연설자 코너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뿐이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다섯 벌씩 제작하던 카우보이 재킷을 단 한 벌만 만들어내고 있었죠. 결국 저는 제 가게를 접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지역교회에서 저를 부목사로 초빙해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수! 이것 좀 들어봐.
1: 듣고 있어요.
2: 하나님의 율법이 무섭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불타올라 죄로 가득한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올 때 위대한 책이 펼쳐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수치가 처벌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심판의 날에 진노의 율법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1: 세상에,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요?
2: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과는 좀 다르지? 안 그래?
1: 정말 그러네요. 누가 쓴 글이에요?
2: 찰스 스펄전. 그리고 여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 90%가 1년 후에 다시 예전의 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자료를 읽었어.
1: 그건 어디서 읽었어요?
2: 전국 교회 자료에서 발췌한 한 통계조사에서.
1: 아, 정말 충격적인데요.
2: 그래.
1: 당신은 그 스펄전이라는 분이 쓴 글이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 전할 때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일종의 교사야. 그 율법은 바로 십계명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무관심하게 돼.
1: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2: 그래. 하지만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해. 나 다음번 말씀을 전할 땐 이 글을 인용해보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문을 나에게 열어주실지를 보려고 해. 그리고 그 새로운 시각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이 기억하는 계명은 우리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나머지 6계명이에요.
3: 그렇군요.
2: 처음에 나오는 네 가지 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요. 바로 이 말씀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그 책계명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3: 하지만 요즘 시대에 아무도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2: 그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직업, 돈, 명예, 그 밖에 무엇이든지요. 만약 형제님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님은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 있어요.
3: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요.
2: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3: 그분이 예수님이시군요.
2: 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죄는 병이고 예수님은 치료자이신 거죠.
3: 제 평생 말씀을 이토록 분명하게 이해해 본 적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2: 그리고 1986년 수와 저는 하와이로 날아가서 한 선교사 그룹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전했지요. 1989년에 저는 오직 미국인들에게 이 성경적 중요성을 전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서 우리 가족을 모두 고향 땅에서 데리고 나와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저는 메가도 공원에서 노숙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며 처음 3년간을 보냈죠. 3년이 지나자 주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유명한 성경학 교수가 저에게 산호세로 가는 항공비를 대신 대주며 1,000명의 목사들에게 저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리고 문들이 계속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에 관한 책도 쓰게 됐고 국내 무신론자 조직단체의 대변인과 이메일을 주고받곤 했죠. 수, 국내 무신론자 조직단체의 대변인이 보내온 이 이메일을 좀 읽어봐.
1: 저희 국내 무신론자 정기총회에 오셔서 저와 공개적으로 토론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2: 이 사람이 나와 논쟁하기를 원해.
1: 당신 정말 거기 갈 거예요?
2: 물론이지. 이건 영광스러운 거야. 내 돈을 들여서라도 기꺼이 가야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책 한 권을 보내주려고. 그럼 그 사람도 그에 맞서 논쟁할 자료들을 갖고 오겠지. 그런데 제가 쓴 책을 보낸 후 그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토론을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무신론자가 편지를 보내 그 토론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에게 대변인과 제가 주고받았던 이메일 사본들을 보내주었고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2001년 성금 요일에 약 200명의 무신론자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인터넷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됐죠.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물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함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증거들을 살펴봅시다.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직 이 두 가지의 판결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옥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고속도로에 트럭들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외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심판의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영화배우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해서 그에게 몇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5: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약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만드셨군요.
2: 네. 그런데 그 영화를 제작하는 중에 두 갱 집단이 나타나서 무기를 갖고 패싸움을 벌였어요. 저희 카메라맨이 그 모든 광경을 잡아냈죠.
5: 와,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2: 네. 경찰에서 그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물로 사용했고 갱들은 교도소에 들어갔죠. 나중에 제가 그들이 있는 교도소로 찾아가서 그 영화를 상영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5: 야,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무신론자 정기총회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목사님의 그 가르침 정말 좋았습니다.
2: 은혜 이전에 주님의 율법이 선행되죠.
5: 네, 맞습니다.
2: 그리고 최근에 현대 설교 메시지의 신화에 관한 또 다른 책을 한 권 썼어요.
5: 어떤 겁니까?
2: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핍박과 고난에 직면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가올 때 그들은 막상 시련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질 않아요. 그동안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만 들어왔기 때문이죠.
5: 하지만 주님은 정말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2: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제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죄로 인한 지옥과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고 동시에 불의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

0: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1: 수년에 걸쳐서 저희 가족은 제 삶이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저의 강압이 없이도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또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바로 2주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답니다. 전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영원히 경배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초대교회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죽어가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2: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만약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면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죄인이며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화론자들의 세계관을 허무는 하나님의 창조,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과학과 창조입니다.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많은 진화론적인 주장의 홍수에 잠겨서 살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대부분의 과학 정보 매체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과학자들 모두가 진화론을 신앙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주장들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많은 공개적인 논란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화론적 주장을 더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올 그분의 심판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꺼리낄 것이 없어 참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도덕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과학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를 발견해가는 하나의 조그만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CNN 뉴스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디렉터인 콜린 박사의 기사가 실려 있어 재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물리화학자이며 의사인 그분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순전히 합리적인 논거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션 모멘트는 이러한 논거를 제시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하길,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일에서 과식이란 없다. 신령한 잔치에서 절제라는 미덕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에 있어서 목마름과 갈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희 BBN 방송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성경대학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www.bbnbi.org로 방문하셔서 간단한 등록을 마치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말 못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컴플렉스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포기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도록 자식이 없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자리에서 틀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콤플렉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큰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JBBN 한국방송의 방송사역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신 그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음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음악을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이 음악이 요즘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마저도 세상 것과도 전혀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사단은 음악이란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음악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인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선별된 음악으로 여러분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예,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뭐에 대해서 죽었어야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다녀요 지금? 초등 어린이집에 다녀요? 학교. 오케이, 이리 보세요. 질문에 답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질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가 물어보는 게 질문이라 그래요. 내가 물어볼 때에 대답을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해도 되는 일에 대답하는 것은 방해가 돼요. 예,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에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그냥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예, 이게 뭐냐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자, 규례가, 법이 있어요, 법. 세상에 어떤, 세상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에게도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이 볼 때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중에 까미라는 사람의 이방이라는 소설 혹 아세요? 그런 사람 읽은 사람 혹 있어요? 있는 게 기적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법을 따라가느냐 하면 성경에 말하는 율법과 규례가 있어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 율법 선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바르게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슨 말이 됐냐면 사람의 법이 되어보세요. 사람의 법. 사람의 규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냐 하면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율법에. 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접촉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짐승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짐승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요. 내가 뭐야? 잘 들으세요. 산에 가다가 짐승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만졌어요. 그러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죽은 사체에 내가 접촉이 되면 내가 더러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더러워지면 몸을 씻어야 돼요.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은 결국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었는데 이런 규례를 가지고 이런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길에 갔다가 저 밖에 볼일 보고 집에 왔는데 내가 더러운 곳에 묻었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떤 부정한 것이 있다가 날아간 거예요. 부정한 새가 앉았다가 날아갔으면 내가 거기 나 아무것도 모르고 손을 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정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더러워진다.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뭘 해라? 손을 씻어라. 이걸 원래 법이 율법이 있는데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세균 뭐 감염 안 되도록 손 씻고 밥을 먹는 건 좋아요. 여러분도 손 자주 씻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딱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맨날 씻고 밥을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똑바로 말씀을 전하나 안 전하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딱 살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이 떡을 떼서 먹으니까 그런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떡을 떼서 그냥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떡을 떼서 손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그때에 손을 늘 씻고 먹는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니?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 먹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게 만져져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이것은 원래 율법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열심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규례들을 지키면서 자기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너희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사람 보고 야 너 손 안 씻고 밥 먹었지? 야 너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안 했지? 라는 그것이 바로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너무너무 싫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마음이에요. 도둑질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로 씻을까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샴푸 먹으면 되겠어요? 옛날에 어떤 그 해운대라는 영화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요. 술이 취해가 속이 서니까 자다가 이러면 겔포스라는 그런 약이 있어요. 봉지에서 이렇게 쭉 짜먹는 약인데 그게 겔포스인 줄 알고 샴푸, 일회용 샴푸를 쭉 찢어가 먹은 거예요. 입에. 그러니까 나중에 자다가 안 했어요. 샴푸가 거품이 돼서 입으로 부글부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성경할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비누로도 씻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믿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법을 지켜서 나는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그 법을 지키는 이 모습이 뭐라고요? 세상에 초등한 거 좋아하세요. 그래요.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들은 어떤 것이 초등학문일까요? 우리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삼강오륜. 들어봤어요?
4: 아니요.
5: 이게 유교적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을 보면 반드시 어떻게 인사한다? 예,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유별이 돼야 된다. 임금님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친구끼리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결혼도 해야 되죠. 맞아요.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 안 하면, 그래. 애기도 낳겠죠. 이제 그런 질문 대답 안 해도 돼요. 너무 잘 알잖아요. 유치부 아이도 결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요, 잘했어요. 관혼상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스물 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옛날에는 의식을 치렀어요. 성인식. 그게 관이에요. 혼. 혼인이에요. 혼인. 결혼한 거예요. 혼인. 그 다음에 결혼한 게 그 다음에 상.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이방인 중에 대한민국도 이방인이고 우리나라에서 뭘 잘하면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냐면 관혼상제를 잘하면 돼요. 관혼상제. 그죠? 이런 것을 잘하면 야,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충효. 그런 충효 사상 이런 것들 잘하면 우리는요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이게 죽었던 거예요. 이게 죽었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과 죽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으! 하는 그 소리도 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럴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저렇게 하면 죽어서 좋은 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이요. 세상 초등학문에 대하여 그것도 세상 초등학문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죽었는데 왜 다시 그 옛날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 말라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보세요. 23절 이런 것들은 즉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게 되면 첫째 자의적 숭배가 나와요. 이 자의적 숭배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할 거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막 만들어서 기쁘게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자의적 숭배로 나가요. 사람의 명령 가르침은 그 다음에 또 겸손하게 하려고 막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요 막 금식을 하는 거죠. 밥을 안 먹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막 금식하는 사람 물론 금식할 때도 있는데 몸을 자꾸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좀 아는 말인데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종교개혁인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한 500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한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럴 때예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쟤는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가 나오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지 해서 가죽에다가 가죽 하래요? 가죽. 가죽 노끈에다가 끝에 쇠붙이 같은 것을 붙여서 이걸 때리는 거예요. 덩어리를 쫙 때리면서 덩어리에서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쁜 생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이도 나오고 어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몸을 때리니까 쫙 찌르면요. 덩어리 피가 나와요. 그리고 막 무릎을 꿇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몸을 괴롭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 볼 때 와, 저 사람은 일주일에 밥을 3일씩 금식하네.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네. 와, 저 사람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네. 와,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서 피를 흘리네. 와, 저 사람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육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심어준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내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따라가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것들을 볼 때는 이야 너 믿음 좋네. 야 너 신앙생활 잘하네. 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야 너는 너희 할머니로 외할머니로부터 너희 어머니까지 정말 성경 말씀을 잘 배웠구나.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단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가 11월 마지막 주죠. 골로새서를 이제 12월 달까지 다 마칠 거예요. 마치면 이제 새해부터는요. 크리스마스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선물 누가 주는데요?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4: 네.
5: 오케이.
4: 저도 알아요. 예.
5: 아, 이럴 때는 지 대답 안 해도 된다는지요. 보세요. 숯. 보세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아이들의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요? 선물, 행사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세상 초등함으로 우리를 세뇌시켜 나왔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부터는요 이제 성경을 유치부도 할 수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하면 되거든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읽으면 이런 데는 대답 안 해도 된댔지요. 그것도 자기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요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또 새해에는 전도사님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창세기 1장부터 예를 들어 7장 읽으면 그거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지금 안 해도 된다 했지요. 그리고 마치면 여러분들 게임만 해요. 한 시간 반 동안 어른 예배 시간에.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그래서 일부러 다 챙겨봤어요. 몇 명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 예배 한 시간 할 동안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은 또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0: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살 된 아이가 자기 이모에게 물었답니다. 내 사탕은 딸기 맛인데 제 사탕은 포도나무 맛이에요. 이렇게 말했대. 그 이모는 조카 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것과 다른 아이들이 받은 것을 곧잘 비교한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조카라면 사족을 못 쓰시는 이모로서 판단을 아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이걸 주시고 저한테는 그걸 안 주시나요? 뭐 이런 걸 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은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을 떠올려줍니다. 예수님은 전에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자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그저 네 하지 않고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을 보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서 너는 그런 걱정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이미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의 길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디로 가든지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후에 베드로 사도는 30년이 넘도록 초대교회의 용기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베드로는 악한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한결같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여러분도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있겠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믿고 저희들이 그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천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마음을 열어줄 것 같다는 사람이 의외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반대로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던 사람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두에 힘써야 하고 그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BBM 방송은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BBM 방송의 안내와 전도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명함 사이즈의 아이텔 카드를 무료로 원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 전도독으로 들어가셔서 아이텔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때로 축복된 영향을 끼칠 때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유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causing blessings, 축복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causing troubles,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할까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마음 중심의 탐욕이나 악을 품고 있으면 트러블 메이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복음의 진리를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 블레싱 메이크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인천에 가시면은 인천 화수동에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하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당은 서영남이라고 하는 분이 2003년 4월 1일 만우절날입니다. 그날에 문을 열고 16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계산대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무료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 오든지 누구에게나 밥을 무료로 먹도록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고객이 주로 노숙자나 노인이나 혹은 형무소에서 갓 나온 재소자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밥 한 끼 얻어먹고 사는 것도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고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식당은 줄을 세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식사봉사하는 단체나 교회들을 보게 되면 노숙자들에게 줄을 세우고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 주기 전에는 꼭 설교를 하잖아요. 밥 먹은 후에 하면 다 가버린다고 해서 밥 먹기 전에 꼭 설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결국 다 식어버린 밥을 눈칫밥 먹듯이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요.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한 그릇 밥이 아니라 사람 대접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줄서기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와서 선착순으로 줄을 서게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민들레 국수집에서는 절대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먹느냐? 가장 오래 굶어서 배고픈 사람부터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뷔페식으로 만들어 놓고 가장 오래 굶은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먼저 먹도록 배려를 하는 집. 네 번째로 국수집인데 국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국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정성을 다해 밥을 하고 반찬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일체 정부나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늘 창고를 믿기 때문에. 민들레 집의 하늘 창고는 자원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어떤 우편 배달부 한 분은 한 주에 일을 해서 용돈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달걀 몇 판을 사서 민들레 식당에 배달을 나갑니다. 압구정동의 중국집 한 집은 매주 100인분의 짜장을 들고 찾아옵니다. 어떤 할머님은 종일 그곳에 와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밥을 지으며 일을 돕습니다. 어떤 분은 폐지를 판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도소 안에 있는 그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치금을 모아가지고 그 식당에 들고 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매일 350명 내지 400명이 밥을 먹고 가는 식당.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희망센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 2014년도에는 필리핀에도 민들레 식당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는 열악한 사람들을 섬기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분은 축복의 유발자, 축복을 만드는 삶을 사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가 환경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부잣집 출신이 아닙니다. 8살 때 부친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님 손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손가락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지체장애 4급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난 16년 동안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가 있었는가 이유를 물어보면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신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온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서영남 대표 되시는 이분이 힘들 때마다 늘 인용하는 한마디 식기가 있다고 합니다. 김남주 씨가 쓴 시인데요.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는 힘이고 사랑만이 봄을 가져오게 한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품으면 진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축복을 품게 되면 축복을 유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예수를 품고 사는 것이 우리 크찬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고통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블레싱 메이커스, 축복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한다는 이 말은 사실 뭐 urge 한다 아니면 뭐 beseech, King James 버전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이 단어는 파라칼로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의 원형을 가진 그런 동사형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명사형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명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명사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는 뜻을 가진 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격려자, 위로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은 사실은 부드러우면서 격려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는 이것을 One Last Appeal, 바울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간곡한 부탁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스라고 하는 정말 창대한 그런 서신을 기록하는 중에 이 편지막 마지막 부분까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경고의 고민을 적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차 교회 안에 파고들어올 악한 자들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항상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그 대상이 어떤 자인가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trouble makers,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서는 causing divisions,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나누는 사람들. on creating obstacles, hindrance, 거치는 돌을 만들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는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로마 교회 안에는 분쟁을 야기하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C.H. 다시라고 하는 분이 설명한 것인데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닐까?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보게 되면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Hold not, touch not, taste.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인데 바울은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maybe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쟁 유발자들이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자일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도덕 폐기론자 혹은 율법 폐지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왜곡한 나머지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엔타이노미안이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한 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아닐까라는 해석이죠. 그러나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보다 제 생각에 조금 더 합당한 해석은 세 번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아닐까. Judaizers.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믿기도 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모든 조항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Judaizers. 이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분쟁 야기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17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교훈은 진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maybe 사도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의 진리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division makers, 교회 안에 분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떠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트러블메이커와는 정반대되는 케이스 사람이겠죠.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로마 교회의 머조리티 대다수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리고 그 소식이 모든 자들에게 들려졌어. 즉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머조리티 성도들이 행하는 그 놀라운 순종함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기쁨의 유발자 혹은 축복의 유발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과 소망을 남겨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blessing makers, 축복의 유발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유형의 유발자들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하시는지요? trouble makers인가요? 아니면은 blessing makers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두 말할 필요 없이 축복을 만들고 축복을 나누는 blessing makers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정말 척박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일으키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싱 메이커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블레싱 메이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일으키는 자로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일으키며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만들며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먼저 축복의 근원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근원을 가져야지 축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축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sinful nature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래 상태로서는 절대로 축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된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이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의 한가운데에 이 축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오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나누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축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리젝트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트러블메이커로 문제의 유발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분쟁 유발자와 기쁨 유발자를 갈라놓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즉 분쟁 유발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긴다고 했어요? 자기 배를 serve their own belly,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섬기는 사람들. 내 배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갖고 싶은 것 갖고 육신의 소욕이 끝내려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탐욕과 이기심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파괴해서라도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은 반대로 기쁨의 유발자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순종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You are obedient to the Lord. 주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억셉트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랑, 모든 기쁨, 모든 축복의 근원이 다 들어있어요. 만약 나의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향기를 나타내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쟁 유발자가 나오고 축복 유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유형 다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고 있지 않아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외형상 보게 되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앰비션이나 탐욕이 주인인 케이스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일까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스킵 하이징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미국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셨어요. 한국 가정이 아니고 미국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제 엄마가 두 아들 위해서 팬케이크를 굽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다섯 살 난 케빈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 살 난 라이언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첫 번째 케이크를 자기가 스스로 먹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애들은 음식 갖고 싸웁니다. 어른들은 아닐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갖고 싸우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더 심하게 싸우면 더 심하게 싸우지 절대 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엄마가 지금이야말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만일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니? 그리고 엄마가 답을 줬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Let my brother have the first pancake. 내 형제가 먼저 팬케이크를 갖게 하리라. 내가 양보할게 라고 말하지 않겠냐고. 그 말을 듣는 다섯 살짜리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Hey, you be Jesus today. 그럼 네가 예수해. 오늘 네가 예수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님 이름 불러요. 다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름을 암송하듯 외우며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막상 이익관계가 인발되면 예수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이 항상 우선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근본적으로 나의 배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분쟁 유발자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이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성은 plausible.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plausible. 아주 설득력 있는 말.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 그 sweet talk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pious sweet talk. 이 pious라는 말은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거룩한 말이에요. 정말 성경의 진리를 담뿍 담고 있는 pious sweet 그러면서도 달콤한 말. 이게 바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의 내용인데, 자, 이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으면 쉽게 설득당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에 결정적인 결핍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진실성이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잘해도, 아무리 화려한 분을 구사해도 진실성이 빠지면 그건 가짜예요. 들을 때는 기가 막힌데 듣는 순간에는 참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가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즉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교묘하고 충동적으로 했는지 아세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저 말대로만 하면 눈이 열리고 모든 깨달음이 찾아오고 모든 행복이 보장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따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탄의 말만 듣고 저 열매만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내 인생도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아서 그것을 따먹었는데,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타락의 골짜기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fall,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말은 교묘합니다. 굉장히 스윗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진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maybe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발렌타인스 데이입니다. 이 발렌타인스 데이만 되면은 꽃도 사고 초콜릿도 사고 건사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 발렌타인스데이가 가까웠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어떤 스윗한 남자분들은 이렇게 한대요. 부인 생일이 되면은 부인의 나이 숫자만큼 꽃을 준비합니다. 조금 더 스마트한 남자는 부인의 나이보다 한 송이 적게 준비를 해요. 와이프가 받아보고 꽃을 다 세어본 후에 왜 한 송이가 적으냐 그렇게 물으면은 남편이 대답합니다. 내 사랑의 영광인 당신이 또 한 송이 꽃이지. 보통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까무러친대. 그러나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Sweet talk. 아주 달콤한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 진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달콤하게 유혹해요. 스윗하게 유혹해요. 그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속으면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귀의 괴계를 잘 물리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19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Be wise to what's good. Be innocent to what's evil. 선한 것에는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여기 미련하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이 케라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mingled, mixed, 섞였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앞에 A자가 붙으면, A자가 붙으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믹스되지 아니한, 밍글되지 아니한.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술이나 밀크에 물을 타지 않는다.

0: 하는 뜻이래요. 공동 번역을 번역이 이것을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물들지 않기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크라프트 시키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많은 악들이 있는데 이 악들에 대해서는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혼탁한 이 시대를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아니,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모든 걸 다 수용하는, 만약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그 말은 어느 하나도 옳지 않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헤매고 우리 아이들도 헤매요. 학교 가니까 과학에는 남자 여자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중간도 옳고 구별하지 않아야 된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겠어요. 이와 같이 절대적 진리가 거부되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도 절대성을 가질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미리 예고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고 그래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그리고 성경을 소개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려워져 갈수록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이 환경이 혼란할수록, 내 마음이 컨퓨징 될수록 내 심령 한가운데 말씀의 등불을 켜고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듯한 삶을 살고 반듯한 열매를 맺는 참된 축복을 만드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축복을 만드는 자, 이 블레싱 레이저스, 축복을 세우는 자들로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억셉트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뻐할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경고와 함께 또 너무나 위대한 약속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말 번역에는 상하게 했다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그래픽하게 잘 번역했어요. crush, 그냥 박살낸다, 그냥 뭉개버린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crush Satan under your feet, 너희 발 아래 사탄을 박살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연상이 되나요? 예, 창세기 3장 15절이 연상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투쟁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사실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약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사실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풀어 적은 것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의 핵심이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primitive gospel, 우리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뱀은 아신 대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사탄을 진멸하고 박살낸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사탄을 진멸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직도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이런 삶의 터전에도 있습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실 사탄은 패배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한 자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내 육신의 소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축복의 유발자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물꼬를 트게 하셔서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자실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목자실을 보시면은 Why Churches Die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이 책은 맥 브룬슨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분은 그 책 속에서 현대교회를 치명적 독이 퍼져가는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몸 안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주사가 됐는데 이게 서서히 서서히 퍼져가는 것으로, 그러므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강호 목사님 대화 나눠보니까 한국은 더하대요.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본대요. 이 사람 좀 살짝 간 사람 아니냐,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 맥 브룬슨 목사님은 크리스천 삶의 그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소개했어요. 첫째가 convert, 이 개종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대다수의 교회들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교회 들어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that's fine.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교회들이 참 많대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건강한 교회는 이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그게 디사이플이에요.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대다수의 건강한 교회들은 여기까지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소위 말하는 영양가 있다는 주사는 다 놓아서 살이 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말씀 듣고 제자가 되기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그 세 번째 단계가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아포스, 사도라고 번역을 하지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근본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와야죠. 당연히 양육받아야죠. 그래서 양육받아서 아주 살이 찐 양이 되는 것, 여러분이 만약 거기까지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 가도 결국은 교회는 메인테넌스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메인테넌스인가요? 미션인가요? 미션입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잘 관리해서 메인테넌스 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덩치가 커져갈수록 제도화되어져 갑니다. 기업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석화되어져 가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복음의 생명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로 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람들의 집단이고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 우리의 전심을 쏟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헐터를 쏟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디클라인 하다가 다잉아웃 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주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며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형편이 단단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지극히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모두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노진산 강사의 화요일 저녁 집회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요나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아시는 말씀이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적용하기가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교회 최근에 나가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배우게 되거든요. 요나서 4장은 요나의 분노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요나 2절에 요나가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평한 것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의 직업을 가진 저도 요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죄에 빠지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랬거든요. 니느웨의 엄청난 이 성과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는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고 다시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꼬라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잘난 척하는 요나도 사랑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요나도 사랑하시고 자기 의에 빠져서 그리고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더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은혜가 덜 필요합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의 50년 동안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저나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 우리 집 옆에 사는 이웃이나 똑같은 거로 걱정하고 똑같은 것으로 염려하고 똑같은 것으로 두려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찬양하는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탓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흠이 없고 쓰러질 수 없고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핵심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더 잘 살고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디서나 더 많이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물을 내세우며 그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다윗 같은 신앙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윗같이 했으면 저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런 실수를 두 번이나 똑같이 저질렀다면 저의 아내가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얼마나 성질을 내겠어요. 성경에서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분명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종교적인 훌륭함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저희들은 봐야 합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는 뭡니까? 크리스천이 됐을 때, 주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이 됐을 때, 중생의 체험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더 강해지셨습니까? 더 훌륭해지셨습니까? 더 걱정이 없어지셨습니까? 정말 기쁨이 항상 넘치셨습니까? 항상 웃음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 평화만 있었습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기독교인은 자기가 죄인이며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강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은혜가 없다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이면 아무 의미가 없고 방향도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시라도 저를 떠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저희 아내가 꼭 그 찬양을 들고 저희 둘이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펄난도 올테이가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e things in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여러분들 가져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every moment, every second.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죠?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깨어짐과 추악함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우기를 할까요? 내려놓을까요?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차이점은 깨어짐과 추악함을 인정했을 때에 예수께 달려가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매일매일마다 저의 삶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기가 아니라 붙잡기입니다. 비우기가 아니라 채우기입니다. 저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도 없고 비울 것도 없어요. 뭐가 있었어야지 비우지. 뭐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있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그거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내가 나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요나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4절에 보면 이러한 요나의 불평투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Is it okay with you to be so angry? 사람들은 내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나는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 들여다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삐져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단식 투쟁하는 사춘기 학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긍휼을 베푸십니다. 6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요나의 불평이 나옵니다. 9절,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긍휼을 베푸십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들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죄로 가득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르는 어린 철부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다가가십니다. 저도 니느웨 사람들과 같고 우리 주위에도 니느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있어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요나 너는 교만하고 오만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무엇을 보고 울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분노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울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실까? 요나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꼭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의 사랑은 항상 안으로 향하는 사랑이었고 곧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편리만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밖에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 문제만 갖고 울었습니다. 이 그늘 없어진, 박넝쿨 없어진 게 너무나 또 슬퍼서 또 죽여달라고 했어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박넝쿨보다 더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박넝쿨이 더 중요하냐,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은 내 편함이 더 중요하냐,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편한 거를 좋아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 딱 세 가지, 정말 싫어하는 것 세 가지 있습니다. 더운 거, 배고픈 거,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요. 교회에서도 더우면 짜증나고 친교 시간에 음식을 먹는데 배가 고픈데 줄 서서 그 앞에서 음식 결정하느라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분노가 치민단 말이에요. 뷔페 라인이 있다면,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 번 앞에, 셋째 앞에 있는 접시는 보고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센스이고 그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아니 여기서도 말이에요. 저기서 제 앞에 섰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던 분 제가 사과합니다. 근데 이걸 다 쓰려야 되는데 참 힘들단 말이에요. 불편함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익숙한 것, 자기 편한 것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울어봤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때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코스타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니? 돌직구로 너는 왜 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요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니게이트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회개를 통해 밖으로 향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요나서는 정말 이상한 책입니다. 요나는 정말 이상한 책이에요. 이 요나서가 왜 이렇게 아이러니한 책인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결론에서도 정말 요나서가 이상해요. 왜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났을까? 요나서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요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발견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요나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회개하라. 네 인생은 왜 그렇게도 너만으로 꽉 차있니? 너는 왜 너를 예배하고 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왜 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몰이온 삶인지 모르냐? 그리고 끝납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돌아왔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답 없이 그냥 질문으로 끝난 겁니다. 이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봐도 요나고 제가 바로 요나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주시면서 요나가 싹 비켜나면 그 뒤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30년 전인지 30년이 넘었는지 요나에 대해서 처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요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한 거죠. 그런데 30년 전에는 최고 하이의 개그였었어요. 최고 하이. 제가 지금 말하면 어이 뭐야 30년 전에는요 최고였었다니까요. 그게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그 요나가 요나라고요. 요나 바로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내신 자가 보냄을 받은 자로 오셨고 그 보냄을 받은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읍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지 같은 사람들 대신 그 거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쫓겨나 벌거벗은 몸으로 죽어야 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셔야 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울고 자기의 우월감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배고픈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시면서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나에서 요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0: 하면서 한번 그냥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꼭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크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크게 하시는데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래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무엇이 기억나게 하는지, 요나서를 펴서 다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요나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아니었나? 다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했나? 그 무엇보다 제일 큰 보내심을 받은 보낸 자였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예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던 저는 왜 그렇게 요나와 비슷하게 나의 종교성과 나의 의의를 내세우며 나의 열심과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 희생을 내세워서 저 다른 죄인들보다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 그래도 좌우를 분별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한 저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고 오늘도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보냄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올바른 복음에서에 나오는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역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또한 날마다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찾아왔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나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역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BBN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김경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한 영혼의 구원의 비전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 하나님의 교회, 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성경책은 그야말로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렇게 거룩한 이야기, 거룩한 사건의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지 못한, 좀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나 할 만한 그런 얘기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 그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뜻, 뭐 그런 것보다 오히려 거룩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상대적으로 많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분류한 그 사람들조차도